0: 한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떡 사이소 떡.
4: Wow, that looks really tasty. It kind of looks like jelly or maybe cotton candy. 그거 이름 뭐예요?
2: 아, 이거는 떡. 떡. 요게 떡이라 하는 건데. 자, 한번 드셔 보이소.
4: Oh, thank you. Oh, but first, I have allergies, so I do need to check. Does this have dairy?
2: Diary. 여기는 떡집이라 예. 다이어리 살라무죠. 짜게 문방 거 보이지 예. 글로 가 있어. 오케이. 다이어리 no here.
4: So you're saying all the food here is dairy-free, right? That's great. Oh, then how about nuts? Which ones don't have nuts?
2: No, not. 아이고, 녹그릇 말하는가 봐. 요새 K-컬처라 해가 한국 그릇도 인기라 카드만은. 자, 이리 와보소. Come on.
4: Come on? Wait, are you taking me to a nut-free store or something?
2: 자, 내 손가락 잘 보이소. 여기 쭉 가가, 옆으로 돌아가, 직진해가, 다시 돌아가,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좀만 더 가면 거기 녹그릇 팝니다.
4: Ah, got it. You just pointed me to a place with no nuts. All right, I'll go check it out. Thank you. Bye.
2: 아이고, 안 사도 되니까 요거는 하나 먹고 가 있어. 이게 한국의 정이다, 인겨. 자, 아, 맛이나 보이소.
4: Oh, thank you. But I am worried about an allergy. So I'll pass. Thank you anyway.
2: 아이고, 참말로. 뭐 사는 게 억수로 급한가 봐. 이 맛난 떡을 안 먹고 가네. 아이고, 어여 가 있어. Bye. See you soon.
5: Does this have dairy? Does this have dairy?
2: Does this have dairy?
1: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을 통틀어서 dairy라고 합니다. Dairy.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을 때 I'm allergic to dairy 혹은 I can't eat dairy라고 말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Does this have dairy?
5: Does this have dair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0,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Elections are often called the flower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꽃, right? This is because they aren't just political events to pick a candidate. They are actually choices that decide the very direction of our daily lives. From the schools our children attend, the public transit we use every day, to our neighborhood's welfare, safety, and local future. More things than we realize are tied directly to the single vote we cast. In particular, today's local elections select the people who make policies closest to our daily lives, including the may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istrict heads, and local council members as well. So joining us today is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a reporter from the Busan Ilbo.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the key points and important reminders you need to know regarding today's vote. 네, 오늘도 인터뷰는 Kim Dong-woo 부산 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치러지는 투표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또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First, I want to ask, did you cast your precious vote today? 기자님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1: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he voted this morning at a community center near his house, and he mentioned that despite the early hour, he saw many citizens already visiting the polling station to cast their valuable votes, which is wonderful to hear. Well, could you explain which public officials are being selected and elected in this local election? And exactly how many ballots each voter will receive. 네, 이번 지방선거에선 어떤 공직자들을 선출하게 되는지 그리고 유권자 한 사람이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시장, 부산시 교육감, 16개 구군의 구청장 또는 군수, 시의원, 군의원 등 141개 선거구에서 총 248명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선출직 종류는 5개인데 투표용지가 2장 더 많은 이유는 시의원과 구군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도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북구갑 선거구 유권자들에겐 투표용지가 1장 더 제공됩니다. 또한 투표용지가 7장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무투표 선거구인 경우입니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한 후보자가 선출되는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투표가 실시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부산에서는 1일 기준 24개 선거구에서 48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무투표 선거구

0: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입구에도 별도의 안내문이 게시되기 때문에 오늘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분들께는 정말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ed that in this local election, a total of 248 officials are being elected across 141 constituencies, and including the mayor of Busan, the Busan governor of education, the heads of the 16 districts and counties, city council members, and district or county council members as well. And voters will fundamentally receive 7 ballots. He pointed out that while there are 5 types of elected offices, the reason there are 2 additional ballots is that voters also cast vote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alongside the district seats for both the city and district or council, county council elections as well. But there are, of course, elections. So for voters in the Bukgukap constituency, where a parliamentary by-election is being held simultaneously, an additional ballot will be provided, making it 8 in total. And some voters might receive fewer than 7 ballots as well if they live in an uncontested constituency as well. And he shares that as of the first, 48 candidates in 24 constituencies across Busan have been elected without a vote. And he adds that voters can check the status of that 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bsite. And separate notices will also be posted at the entrance of the polling stations for the reference today. Well, this local election has already recorded a historic high for early voting turnout. So could you share the final early voting figures for Busan as well as the current voter turnout as of this morning?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과 또 현재 투표율은 어느 정도인지 부탁드릴게요.
0: 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부산 지역 206곳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지역 전체 선거인 285만 7,305명 가운데 60만 8,335명이 이 기간 투표하면서 사전투표율은 21.29%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18.59%였습니다. 다만 전국 사전투표율인 23.51%에는 미치지 못했고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대구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동구의 사전투표율이 24.90%로 가장 높았고 영도구와 북구가 각각 24.50%, 23.3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기장군의 사전투표율은 17.81%로 가장 낮았고 강서구와 사하구도 각각 20.10%, 20.18%로 저조했습니다. 본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부산 지역 투표소 914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현재 부산 지역 투표율은 15.5%입니다. 구분별로 살펴보면 북구의 투표율이 18.7%로 가장 높고 서구와 수영구의 투표율이 14.4%로 가장 낮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는데요. So he shares that early voting took place over 2 days on the 29th and 30th of last month across 206 polling stations in Busan. Out of a total of 2,857,335 eligible voters in the city, 608,335 cast their ballots during this period, bringing the final early voting turnout to 21.29%. He notes that this is the highest record since early voting was first introduced in the 6th local election back in 2014. And for comparison, the early voting turnout in Busan during the 8th local elections 4 years ago in 2022 was 18.59%. However, he points out that this fell short of the national early voting turnout of 23.51%, marking the third lowest among the 17 metropolitan governments, just ahead of Daegu and Gyeonggi. And looking at individual districts, Donggu recorded the highest early voting turnout at 24.90%, followed closely by Yeongdo-gu at 24.50% and Bukgu at 23.38%. On the other hand, Gijang-gun had the lowest turnout at 17.81%, with Gangseo-gu and Sahagu also seeing lower engagement. As for today's main election, voting has been underway
2: race since 6 a.m. at 914 polling stations across Busan, and as of 11 a.m.

0: a.m. this morning. The current voting or voter turnout for Busan stands at 15.5%.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a reporter from Busan Yeilbo. Now, with so many different ballots in this election, local election, it could easily get confusing for some voters. So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actual step-by-step process at the polling station?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투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실제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서 이뤄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 네.
1: 우선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뒤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으면 투표용지 3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장, 교육감, 구청장 혹은 군수를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선거구인 경우 투표용지가 한 장 더 있어 총 4장입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뒤 기표된 용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이후 나와 투표함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그 뒤 다시 투표용지 4장을 받는데요. 시의회, 구군의회, 지역구 의원과 각 선거별 비례대표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투표 선거구는 이보다 투표용지가 적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뒤 기표된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0: 네.
1: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고 투표용지 내에 여러 후보가 있지만 기표는 반드시 한 투표용지당 한 칸에만 하셔야 합니다.
0: 네, 투표용지마다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the actual voting process is divided into two separate rounds. Upon arriving at the polling station, voters must first present their photo ID to the election official and sign or stamp the voter registry. In the first round, voters will receive three ballots specifically to elect the may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head of their district or county. For constituencies where a parliamentary by-election is also taking place, voters will receive one additional ballot there, and making it four in total. Voters then enter the voting booth and mark their ballots, fold them in half, and drop them into the first ballot box. After that, the second round begins. Voters receive four more ballots to elect city council members, district or county council members,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ties for each level as well. He reminds listeners that, as mentioned earlier, those living in uncontested constituencies may receive fewer ballots. And just like the first round, voters enter the booth, mark their choice, fold the ballots as well, and place them in the second ballot box to finish the process. He strongly emphasizes that even though there are multiple ballots and various candidates listed, voters must only mark one single box per ballot. Now, for citizens heading out to vote, how can they find their designated polling station? And what are the absolute must-bring items for Election Day, which is today? 네, 아직 투표소로 향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또 투표할 때 반드시 챙겨가야 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1: 네, 투표하실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 하는데요.
0: 네.
1: 투표소 명칭과 위치는 사전에 각 세대별로 후보별 선거 책자와 함께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나 거주 중인 구청과 군청 홈페이지의 선거인 명부 열람 코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를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부분의 실물 신분증이 해당됩니다. 본인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힌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도 허용됩니다. 요즘은 실물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모바일 신분증도 물론 가능합니다.
0: 네.
1: 단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나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for the main election day, so today, voters must go to the specific polling station designated based on their registered residence, unlike early voting where any station was accessible. To find the correct location, he notes that voters can check the official voting notice sent to each household along with candidate booklets. Alternatively, it can be verified online through the Find Polling Station service 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bsite or on the voter registry lookup on the local district or county office websites as well. As for what to bring, he stresses that a valid photo ID is absolutely required, and this includes most

0: physical forms of identification, such as resident registration card, welfare card, driver's license, or passport. Student IDs or youth cards are also fully accepted as long as they display the individual's photo and date of birth. And for those who prefer digital options, he confirmed that mobile IDs on smartphones are acceptable, but cautions that a saved screenshot or photograph of an ID card will not be recognized. Now, the culture of taking voting verification photos has become very popular here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How far can citizens go with these photos, and what are the critical election law regulations they need to watch out for? 자, 투표 인증 문화도 많이 자리 잡았는데요.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까요?
1: 네, 투표를 마친 뒤에 인증샷을 찍거나 이를 SNS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달 사전투표 때에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인증샷에 동참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0: 네.
1: 우선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SNS 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검유 문구와 함께 적어 게시하고 전송한 행위도 가능합니다.
0: 네.
1: 단 기표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선거 때마다 기표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에 전송하고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 문화는 의미 있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겠네요. So he notes that taking photos and posting them on social media has become a common sight, which was, you know, easily observed during last year's early voting as well, and last month's early voting. While many people are expected to participate today, he warns that there are strict rules to follow. First and foremost, he emphasizes that taking photos inside the polling station is strictly prohibited. Verification photos must be taken outside the polling station building, and it is completely permissible to use signs or photo zones set up at the entrance of the polling station for your photos. He adds that voters can also, they are allowed to post or send photos on the internet, social media, or text messages showing hand gestures that represent candidate numbers, or photos taken in front of specific candidates' election poster accompanied by phrases or encouraging people to vote as well. However, he strongly warns that taking a photo of a marked ballot is completely illegal. Despite this behavior being repeated on social media every elec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hotographing a ballot inside the voting booth is forbidden, and violating this law can result in up to 2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4 million won. In particular, he notes th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established a policy to strictly deal with any actions involving photographing a ballot or marked for a specific candidate and transmitting or posting it on mobile messengers or social media. Now, every single voter deserves to cast their ballot without facing any physical or structural barriers. So what kind of support systems and accessibility accommodations are available for senior citizens, voters with disabilities, or anyone needing extra assistance today?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ARS 음성 투표 안내를 운영하여 문자정보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 일시와 절차 방법 등 선거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도 발송됐습니다. 대부분의 투표소는 건물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장소에 마련됐고 각 투표소에는 휠체어가 출입 가능한 대형 기표대 등도 설치됐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형 기표 용규, 투표 가이드북과 리플릿,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 등 투표 편의 물품도 비치됩니다. 또한 청각장애 선거인을 대상으로 영상 수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또한 이동약자가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인 두리발이 오늘 하루 동안 무료로 운영됩니다.
0: 네.
1: 두리발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선거일에 통합콜센터로 신청하면 무료로 거주지와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일까지 시인권센터에서 개선을 권고한 투표소 69개

0: results take shape for the Busan region. 네, 오늘 투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개표가 진행될 텐데요. 개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부산 지역 결과는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1: 네, 오늘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 투표함은 투입구가 봉쇄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된 뒤 경찰 호송하에 개표소로 운반됩니다. 구 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경찰 호송하에 개표소로 옮겨지는데요. 부산에는 각 구군별로 한 곳씩 총 16곳의 개표소가 마련됩니다. 여기에는 6,600여 명의 개표관리 인력이 투입됩니다. 선관위는 오후 6시 20분께 개표 개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개표 개시 이후 투표함을 열면 투표지 분류와 수검표, 개수, 개표 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등 과정을 거쳐 오후 7시 30분쯤 첫 개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실제 개표 과정은 사람의 손과 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직접 확인해 오 분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 보조장비 역할을 하며 분류된 투표지는 실물 확인과 다단계 유관 심사를 거쳐 최종 집계됩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 지역은 접전지가 많아 전체 결과가 판가름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후보자 간 득표율 격차가 큰 선거구는 이르면 오늘 자정쯤이면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접전지의 경우는 내일 오전 3, 4시쯤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0: 그렇군요.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신뢰성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So he outlines that as soon as voting closes at 6 p.m. tonight, all ballot boxes at the polling stations will have their slots sealed and locked with specialized security seals. They will then be transported to the ballot counting centers under police escort. The same escort applies to the early voting and mail-in ballot boxes currently secured at the district and county election committees. For Busan, a total of 16 ballot counting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one in each district and county, and mobilizing a workforce of roughly 6,600 personnel.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lans to officially declare the start of the counting process around 6:20 p.m. And once the boxes are open, the ballots undergo a multi-stage verification process, including sorting, manual cross-examination, tallying, status sheet verification, and final inspection by the committee members. The very first batch of the results is expected to be made public around 7:30 p.m. He emphasizes that the actual counting process relies strictly on human hands and eyes. Rather than relying entirely on machines, the physical ballot sorters serve merely as auxiliary tools, and election officials manually inspect every single sorted ballot one by one to check for any mis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through multiple layers of visual screening. The updated counts will be broadcasting in real time via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bsite. And regarding the final timeline, he notes that because Busan features numerous highly contested districts in this election, determining the final outcome will likely take considerable time. However, for constituencies where there is a substantial margin between the candidates, the winner's identity could become clear as early as midnight tonight. For the fiercely tight battleground, the definitive picture is highly likely to emerge tomorrow morning between 3 and 4 a.m. And that's going to do it. But before that, we should ask you for last words. 네, 기자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아직 투표 종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도착한 선거 공보물을 천천히 보시면서 후보자별로 공약과 정책은 어떤지 꼭 살펴보시면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바쁘고 일상을 지내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 후보 정체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선거를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맞습니다. So if you haven't voted yet, you do have until 6 p.m. tonight. So make sure you vot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a reporter from 부산일보. 네, 오늘 저 인터뷰에선 김동우 부산일보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기자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All 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James Morrison with You Give Me Something. Yeah.
2: you wanna stay.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The time is now 11:45. And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영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Today is a national local election day here in South Korea. And for our first story, let's take a closer look at Indonesia's election system. As the country conducts one of the world's largest single-day elections, could you walk us through how the system operates? 네, 오늘은 대한민국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첫 소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당일 선거를 치르는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와 또 선거 진행 방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2월 14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포함해 총 5장의 투표용지에 한꺼번에 기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37개 주지사와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필카다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인구를 고려하면 선거 운영 규모도 상상 이상일 것 같은데요. So the term of office for the Indonesian president is 5 years and re-election is possible. To reduce election cost, a key feature is hol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arliamentary election, and local council election simultaneously on the same day. In the most recent election on February 14th of 2024, voters cast their ballots all at once on a total of five ballot papers, including for, of course, the president. And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Pilkada, a local election to select 37 governo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was conducted separately. Well, conducting multiple elections on the same day is certainly a notable feature. How do key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registered voters and voter turnout compare? 하루에 다섯 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면 선거 행정이나 유권자 생명에서 부담이 클 텐데요. 등록 유권자 규모와 또 실제 투표율 등 통계적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 네, 인도네시아는 등록 유권자만 2억 480만 명으로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권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난 2024년 대선 투표율은 82.39%로 글로벌 평균인 65.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대규모 당일 투표를 위해 전국 82만여 개 투표소에 570만 명의 선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별도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필카다 역시 통상 70%에서 80% 사이의 안정적인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세계 최대 규모 선거란 이 표현이 실감나는 대목인데요. So Indonesia has 204.8 million registered voters, making it the country with the third largest number of voters in the world, following

0: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voter turnout for the past 2024 presidential election stood at 82.39%, greatly exceeding the global average of 65.6%. And for this massive single-day voting, 5.7 million election personnel were deployed across approximately 820,000 polling stations nationwide. The separately held local election, Pakata, also typically maintains a stable turnout between 70% to 80%. Now, South Korea operates an early voting system to help ensure voter participation. Does Indonesia have a similar mechanism in place? 여기 한국은 사전 투표자를 통해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제도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1: 네, 한국식 사전 투표는 인도네시아에 없습니다. 다만 타 지역 유권자를 위한 전입 유권자 제도가 있어 일부 투표용지에 한해 제한적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선거 당시 이 제도로 인해 해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무엇보다 수작업 괴표에 따른 과로로 선거 관리원 10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지면서 현재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0: I see. So there is no Korean style kind of early voting, right? However, there is an absentee voter system for voters from other regions, allowing limited voting on only certain ballot papers. Yet during the 2024 election, this system caused a shortage of ballot papers at overseas polling stations. And above all, tragedy occurred where 114 election administrators died from overwork due to manual vote counting, which has now triggered a official discussions on policy improvements. And that highlights some of the challenges involved in managing an election of this scale. And looking ahead, are there any major elections scheduled in Indonesia this year? And could you also outline the timetable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2: 그렇다면 올해 인도네시아의 주요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차기 대선 일정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1: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일부 지역의 소규모 재선거만 진행되는 수준입니다. 차기 대선은 2029년이라 프라보 정부 행정부는 현재 집권 2년 차를 맞아 임기 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의 2억 8천만 인구를 하루 만에 묶는 인도네시아의 국제사회도 주목하는 독자적인 행정 모델입니다.
2: 그렇군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해가 되는데요.
0: So this year is a year without nationwide elections, with only small-scale re-elections taking place in some areas.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s scheduled for 2029, so the Prabowo administration is currently spending the first half of its term, marking its second year in power. Indonesia's election method, which unites a population of 280 million across the more than 17,000 islands in a single day,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mode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so paying attention to. So Indonesia's election model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complex in the world. So thank you for that overview. We have a message from Pae Eun-kwon Nim saying it's the first time to learn about Indonesian voting system. So definitely very interesting indeed.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Indonesian President Prabowo recently presided over the launch of a large-scale village cooperative initiative aimed at strengthening rural economies.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is?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농촌 경제 자립을 위한 대규모 마을 협동조합 출범식을 직접 주재했다고요?
1: 네, 지난 5월 16일 프로보 대통령은 동자바 응안주쿠에서 메라푸티 마을협동조합 1061곳의 동시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1단계로 자바 지역에 우선 구성됐으며 각 협동조합마다 17명을 고용해 약 1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 협동조합은 단순 물자 공급과 식료품 유통, 농산물 매입, 비료 보조금 배분, 소액 대출까지 담당하는 농촌 복합 경제 거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Now, on May 16th, President Prabowo presided over the simultaneous launch ceremony of 1,061 Meraputi village cooperatives in Ungajuku, East Java. As a first phase, they were initially formed in the Java region, and by employing 17 people at each cooperative, approximately 18,000 jobs will b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

0: FM, Busan 영화 방송.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Sweet Date with Yoon Ji Lee. BEFM, Busan 영어 방송.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an.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가는 경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Hello, my name is Liam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떡 사이소, 떡.
3: Wow, that looks really tasty. It kind of looks like jelly, or maybe cotton candy. 그거 이름 뭐예요?
2: 아, 이거는 떡, 떡. 요게 떡이라 하는 건데, 자, 한번 드셔보이소.
3: Oh, thank you. Oh, but first, I have allergies, so I do need to check. Does this have dairy?
2: Dairy? 아, 다이어리. 여기는 떡집이라, 예. 다이어리 살라무죠. 짜게 문방구 보이지, 예. 글로 가이소. 오케이. 다이어리, no here.
3: So you're saying all the food here is dairy-free, right? That's great. Oh, then how about nuts?

0: which ones don't have nuts?
1: No, not. 아, 아이고, 노그릇 말하는 가베. 요새 K-컬처라 해가 한국 그릇도 인기라 카드만은. 자, 이리 와보소. Come on.
0: Come on? Wait, are you taking me to a nut-free store or something?
1: 자, 내 손가락 잘 보이소. 여기 쭉 가가, 옆으로 돌아가, 직진해가, 다시 돌아가,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좀만 더 가면 거기 노그릇 팝니다.
0: Ah, got it. You just pointed me to a place with no nuts. All right, I'll go check it out. Thank you. Bye.
1: 아이고, 안 사도 되니까 요거는 하나 먹고 가 있어. 이게 한국의 정이다, 인겨. 자, 아, 맛이나 보이소.
0: Oh, thank you. But I am worried about an allergy. So I'll pass. Thank you anyway.
1: 아이고, 참말로. 뭐 사는 게 억수로 급한가 봐. 이 맛난 떡을 안 먹고 가네. 아이고, 어여 가 있어. Bye. See you soon.
2: Does
0: this have dairy? Does this have dairy?
2: Does this have dairy?
3: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을 통틀어서 dairy라고 합니다. Dairy.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을 때 I'm allergic to dairy 혹은 I can't eat dairy 라고 말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Does this have dairy?
0: Does this have dair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톡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0: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1: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2: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0: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2: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0: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2: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0: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2: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0: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2: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2: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2: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3: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6 o'clock.
5: BEFM Local News at 6.
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된 가운데 부산 지역 914곳의 투표소에서도 조금 전 오후 6시를 기해 투표가 모두 마감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7.4%, 부산은 59.1%로 집계됐으며 북구가 6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선거의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부터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Voting in the 9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began simultaneously across the country at 6 a.m. today, and polling has now closed at all 914 polling stations in Busan as of 6 p.m. As of 5 p.m., the nationwide voter turnout stood at 57.4%. Busan recorded a turnout of 59.1%, with Pukgu District posting the highest turnout in the city at 65.7%. The overall outcome of the major races is expected to begin taking shape as early as midnight.
6: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 지역 한 기초단체장 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를 위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부산 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할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7: The Busan Election Commission is investigating allegations that a candidate for a local government chief post provided money or other valuables in violation of election law. The commission also filed a police complaint against an individual on suspicion of providing meals and other benefits to members of a candidate's election campaign staff. Meanwhile, the Busan Jinggu District Election Commission referred two campaign workers to investigate authorities for allegedly placing a candidate's business cards in apartment mailboxes, despite regulations requiring them to be distributed directly to voters.
6: 오늘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착오와 항의로 인한 경찰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부산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투표 방해, 소란 한 건 등 모두 25건이었습니다. 사상구한 투표소에서는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서명란에 잘못 서명하는 일이 있었지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7: Several polling stations reported police call-outs today following voter mistakes and complaints during the voting process. As of 3 p.m. today, police in Busan had received a total of 25 election-related emergency reports, including one case involving disruption or disorder at a polling station. At one polling station in Sasang-gu District, a voter who shared the same name as another registered voter mistakenly signed in the wrong signature box. However, election officials verified the voter's identity and the individual was able to cast a ballot without issue.
6: 천장 일부가 무너진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이 사흘 만에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 안전 점검과 복구 작업을 마쳤으며 해운대구청 등 관계기관과 운영 재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7: The Lotte department store Centum City reopened 3 days after part of its ceiling collapsed. Store officials said safety inspections and restoration work have been completed in cooperation with an external professional agency, and consultations with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the Haeundae-gu District Office, have been finalized to allow business operations to resume.
6: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의 주요 호텔과 리조트의 외국인 예약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호텔의 경우 외국인 객실 예약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 0.2%에서 올해 42%로 2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 업계는 단체 관광보다 해외 팬들의 개별 체류형 여행을 중심으로 이번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부산 관광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Foreign bookings at major hotels and resorts in Busan are surging ahead of the upcoming BTS concert. At one hotel, the proportion of room reservations made by international guests rose from just 0.2%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to 42% this year, representing an increase of more than 200-fold. Industry officials say the increase is being driven primarily by overseas fans traveling independently and staying longer, rather than joining organized group tours. The hotel industry expects the concert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an's broader tourism sector as well.
6: 인도네시아 해군 실습함 비마수치함이 사관생도 순항 훈련과 한국 해군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 오늘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비마수치함은 2,350톤급 대형 범선으로 부산 해군기지에는 2024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 방문입니다.
7: The Indonesian Navy training vessel, Kri Bimasuci, arrived at the Busan Naval Base today as part of cadet training voyage and to promote friendship and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Navy. The vessel is a 2,350-ton tall ship used for naval training. This marks its fourth visit to the Busan Naval Base following its previous call in 2024.
6: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7: Busan is expected to see a low of 20 degrees tomorrow morning and a daytime high of 24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across Busan stands at 21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yun Kim.
6: 정화였습니다.
7: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0: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 방송.
2: 올 스타 잉글리시 The clock has just passed 6:08 and the polls for the 9th national local elections have officially closed.
3: That's right.
2: Did you cast your vote today?
3: For sure, for sure. Polling stations were busy all day as people came in and out, of course, to vote. Because local elections aren't just about politics, you know. They're about the places we live in and the lives we lead every day. That's why so many people came out to vote.
2: That's right, exactly. Whether your candidate wins or does not, we all share the same hope, making our communities a better place to live. So we'll be checking in with the election results throughout the show.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2: 헬로 에브리원. I am 조한 김, the DJ of All-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Star
2: English.
3: That's right. We have R&B 황제 김조한 with us in the house.
2: That's right. Hello.
3: 안녕하세요, 형. How are you?
2: I'm good. How you doing, my brother?
3: Good. Thank you so much. Big thank you to all of our listeners tuning in on the radio, watching us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I do hope you enjoyed today. Maybe got that rest. But most importantly, 여러분, to all that took the time to exercise your precious right to vote. Everybody did a wonderful job, right? If you got out there, you know, voted. Now, while we are waiting for the election results to come in, we're going to take some time to look at some very unique election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Hyung, have you heard of something called a blank vote?
2: You mean like in France?
3: 맞습니다.
2: If voters don't like any of the candidates, they can submit an empty ballot.
3: 맞아요.
2: It's officially counted as a valid expression of the choice, signaling a warning to politicians.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3: 맞아요.
2: 아무 이름 안 쓸 거야.
3: 왜냐면 가끔씩 그것도 좀
2: 다 별로야. 그렇잖아요. 약간 이 느낌이죠.
3: 네. 나를 싫어하면 반대 예를 들어 like your competition, but even not voting for the competition, they just voted for nobody.
2: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안 할 거다.
3: 맞아요. Yeah.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때 백지 투표, blank vote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의 의사수단이자 네, 표로 인정되는 거죠. 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무효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2: Yeah, and there's another interesting fact. Like countries like Australia, if you don't vote without a valid reason, you have to pay a fine about 20 Australian dollars.
3: Oh.
2: So no wonder there's a voter turnout that's always over 90%.
3: Wow, 90%, right? I can't imagine. But I think if you put like a fine at the end of it,
2: 그렇죠.
3: If you don't vote, you get fined.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2: 그렇죠, 그렇죠.
3: 네. But I heard in Australia, it's not all that strict. They also enjoy Election Day like a festival. They even have something called,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Democracy sausage.
2: 어떤 맛일까?
3: 민주주의 소세지라는 이 진짜 소세지일까? 진짜 먹는 소세지겠죠? 네. I don't think it's like this like, you know thing that they give you after you vote. 얼마나 좋을까? 투표하고 you did good job. Here's a sausage for you.
2: 약간 핫도그 같은 거 아니겠어? 빵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3: 그렇죠. 이거 사진 한번 봐야겠다. Democracy sausage. 네, 너무 궁금해요.
2: Right.
3: Democracy sausage. Australia 바로 나오네요. Democracy sausage in Australia.
2: 그 소시지만 주는 거예요?
3: 잠깐만요.
2: 아니면,
3: 네. 이거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저는 아직 그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2: Right. Well, you know, it's almost like a community celebration in Australia. And they grill and sell sausages outside the polling stations. And grabbing one after voting because it's becoming a long-standing tradition.
4: 진짜 맛있겠다.
2: See, I told you, right? 야 이렇게 해가지고 소시지 핫도그처럼.
4: 네. 어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소시지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이거 좀 바삭하게.
2: 바삭하고. 네. Like a Polish dog.
4: Right, a little crusty on the outside, 예. probably juicy on the inside. 네. 어 근데 I think they have like grilled onions on here. 아 근데 저는 제 핫도그에 머스터드는 안 뿌리거든요. Do you put mustard on your hot dog?
2: Of course.
4: 아 저 희한하게 핫도그에 머스터드가 안 되는
2: 거 같거든요.
4: Oh, I love relish.
2: Oh, relish.
4: 어 그렇죠. But so. Democracy sausage. This is something that, you know, even Australia, I think this is kind of just to get the culture of voting a bit more, like, make it like a fun thing yeah. for everybody, right? Although, you know, there's nothing like, you know, democracy isn't something to, like, play around with, obviously. They know how important it is. But to make it more accessible, to make it more friendly to everybody.
2: I would imagine just, you know, since it's a day where people go out and vote, they take a day off and 네. people would... Like get together, go to the voting booths, and then you know, like you know, hang around, do some, have some hot dogs on the grill, because hot dogs aren't hard, right?
4: Yeah.
2: Have a democracy dog, right? 이렇게 해가지고, 네. it'd be sort of nice just to know that you did your duty.
4: 맞아요. 네.
2: 약간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투표를 했으니까.
4: 우리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
2: 순대.
4: 소세지. 민주주의 순대.
2: 민주주의 순대. 아,
4: 네, 민주주의의 순대. 민주순대?
2: 민주순대.
4: 민주순대?
2: 민주순대 떡볶이.
4: 네, 민주순대? 어, 이거 괜찮은데? 형, 우리 뭐지? 대선 때. 네. 민주
2: 순대 떡볶이 딱 해 가지고.
4: 네. 네. 어, 우리 PD님이 우리 이 순대 이게 식당 이름도 하다 민순이네. 민순이네 어때요? 네. 민수 순대. 여러분 드실 거죠? 투표하고 드실 거죠? 네. So like I said, you know, your precious right as a citizen here in Korea to get out there and vote. So hopefully you know, exercise that precious right. But give yourselves a pat on the back if you did. 자, real quick. 그렇다면 자, 오늘 뭐 vote 아마 하루 종일 이 단어 우리 BFM에서 들었을 겁니다. 투표, vote, V-O-T-E. 근데 vote는요 당연히 투표 의미 있는데 꼭 근데 여기 선거 때만 쓰는 게 아니라요. 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메뉴를 고를 때 뭐 갈 곳을 정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민순이 그 순대 나 한 표 right? I vote for 순대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난 피자 한 표. I vote for pizza. 그렇게 할 수 있죠.
2: 나는 네. 치킨 한 표.
4: 네.
2: 나는 피자 한 표.
4: 그쵸. 2 to 1 pizza wins.
2: 넌 매일 피자야. 어저께 먹었잖아.
4: 피자 너무 맛있어요.
2: 그래서 해야죠.
4: 네. 그래서 I vote for 뭐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네. 뭐 한 표 주는 거 대해서 I vote for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똑같은 의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My vote goes to. 네. 나는 뭐뭐에 뭐뭐를 선택할래. 그래서 예를 들어 아 오늘 진짜 더운 여름날이네요. 전 오늘 아이스 커피를 선택해야겠어요. It's so hot today. My vote goes to an iced coffee.
2: That's
4: 네,
2: right.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난 찬성, 난 네 편이야 라고도 네, 표현하고 싶으면요. You've got my vote. 네, you've got my vote.
2: 나 이거 끝나고 약간 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4: 형, 이 도전 마인드 너무 좋아요. You've got my vote.
2: 그렇지.
4: 형은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위로 말도 될 수 있죠. 네.
2: 머리 약간 이르니까 좀 짧게 자를까 생각하고 있는 you got my vote.
4: You got my vote.
2: 좋은 너무 생각.
4: 너무 잘 그렇죠. 어울릴 것 같아. 네.
2: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뭐 치킨 얘기하다가요. 웃긴 얘기 할까요?
4: 네. 웃긴 이야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2: 우리 동생이 네.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있어.
4: 설마 치킨을
2: 아니.
4: 뭐지?
2: 돈까스 맨날 먹어서.
4: 돈까스를 맨날 먹어서
2: 네. 맨날 뭐 먹자고
4: 잠깐,
2: 하는데.
4: 잠깐, the guy or the girl?
2: 남자 친구가
4: 남자가
2: 뭐 먹자고 하는데
4: 네.
2: 돈까스 먹을까?
4: 어떻게?
2: 360불 돈까스였대.
4: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진짜 제육볶음 or 돈까스면 무조건이잖아요.
2: 그래서 맨날
4: 무조건
2: 뭐 먹을까?
4: 무조건이야.
2: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근데 어느 순간은 갔는데 그 여자분이
4: 돈까스야 나야.
2: 맨날 돈까스. 와. 그래서
4: 돈까스야 나야. 돈까스 or me.
2: 근데 자기가 너무 한심했나 봐. 네. 365일 돈가스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인생을 매일 돈가스야. 도전도 없고 그냥 매일 돈가스.
3: 네.
2: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3: 진짜.
2: 여러분 돈가스만 드시지 마시고.
3: 네.
2: Something new.
3: 맞아요. 네. 근데 All-Star는 맨날 드세요.
2: 네.
3: 네, All-Star English는 맨날 먹을 수 있습니다.
2: That's right.
3: 그렇죠? 자,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형?
2: That's right. We have everybody's favorite corner. It's called 이노잡. 이노를 끝을 잡고 in the segment, just give us a ring. You can sing your hearts out. And while you're at it, if you need some help, we'll give you some tips on the song and pick up a little bit of English while you're at it.
3: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도전 곡도 너무도 기대되고요. 우리 부르사분들도 벌써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조님, 조아님, 이노잡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2: 저도요. 네, 지난주 유저님. 노래도 불렀지만
3: 네.
2: 노래가 좋아서 요번 오늘 도전자들도 좀 기대가 되네요.
3: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음식 대해서 살짝 말했는데요. 우리 고수님은 난 삼겹살.
2: 삼겹살.
3: 삼겹살이랑 돈가스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이 튀김 그 입힌 you know the just it's just you know pork that's fried, right? You know.
2: 그렇죠.
3: 네.
2: 우리 돈가스는 매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세 끼는 못 먹을 것 같고 네.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3: 그렇죠.
2: 그리고 삼겹살은
3: 네.
2: 그
3: 날씨가 좀 기다려 안 되겠어.
2: 그
3: 나도 이거 좀 참여해야 될 것 같아. 날씨가 좀 기다리세요.
2: 꼭 삼겹살 아니더라도 김치찌개 네. 안에 그 삼겹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3: 여러분 저는 진짜 김치찌개 삼겹살 무조건 삼겹살입니다.
2: 그러니까
3: 무조건 돼지고기요.
2: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요리 되니까.
3: 네. 삼겹살
2: 그
3: is
2: 부위에.
3: Like it's like that. I don't know. You could. I could eat it every day, and it's like you could eat it in a different way every
2: 그렇죠.
3: day, right?
2: 약간 그 볶음처럼 이렇게 제육 볶음처럼 할 수도 있고,
3: right?
2: 약간 그 야채랑 이렇게 볶아서 드실 수도 있고,
3: right? You could eat it steamed, you could eat it fried, you could eat it grilled,
2: baked,
3: barbecue,
2: you could steam it,
3: yeah.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음식만 하니까 이보세요. 우리 부산들 다 똑같네요. 우리 두둥님은 나는 고구마 치즈 돈가스라고 네. 하는데 다은이면 고치돈 맞나요?라고 네. 하는데요. You're not, none of you are wrong.
2: Delicious.
3: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 일단 뭐 이번 시간 줄까요? 좀 주겠습니다. 날씨 좀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요정 씨.
0: 네.
1: 그 삼겹살 아니면 돈가스.
2: 하나, 둘, 셋.
0: 삼겹살.
1: 오케이. 아,
0: 저는 삼겹살
1: 남자다.
0: 좋아합니다.
1: 남자도.
0: 네네네. 자, 이제 음식을 들고 지나갔어요.
1: 요 정도. 네. 식사하는 거구나.
0: 네, 삼겹살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날씨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비가 한창 내렸잖아요.
1: 네.
0: 오늘은 정말 네
1: 어저께 비 오고 나는 누가 왔지 오늘?
0: 그니까요.
2: 진짜 너무
0: 근데
2: it's so strange
0: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일이요 우리 조한이 형이 가고 나서 또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텐데.
2: See? I mean the coincidence? No. 근데 형,
0: 네네네.
2: I think we're gonna put it to the test.
0: Uh-huh.
2: 이건 진짜 이때 형 내려도 비 안 오면 진짜 인정해줄게요.
0: 네.
2: Like I'll like hands down like give you the crown of 날씨 요정.
0: 네.
2: 그 뭐지 그 장마 기간 때
0: 네네네.
2: during monsoon season.
0: 네네네.
2: During monsoon season 형 내려올 때 딱 그때 비 그치면
0: 아 그걸 진짜 인정해야 돼요.
2: 인정해줘야 돼요.
1: 서울에서는 매일 비 맞아.
0: 아, 부산 한정이군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1: 네. 한번 보죠.
0: 자, 내일의 기온입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6 degrees.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은 날씨가 되겠고요. 내일의 하늘 상태를 보면은 오전에는 조금 흐리겠고요. 오후에는 다시 맑아지겠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요. A brief shower is possible. 이게 오전일지 아니면 오후일지 아 이게 아직 확실치가 않거든요. 근데 소나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And also air quality will be good. 하지만 UV index remains very high. So don't forget your sunscreen.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요. Come rain or shine. 이걸 찾았는데요. 이 뜻이 비가 오든 말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문으로 I'll be there. Come rain or shine.
1: 오.
0: 맞나요?
2: 아니 오늘 여술봉 어디 갖고 지금 무슨 왜 펜을 들고 계세요?
0: 오늘은 흰색이 좀 끌리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흰색이 좀 끌려가지고 흰색으로 가져와봤습니다.
2: 와 이건 진짜 자기 마음대로네.
0: 아, 왜냐면 이거는 BFM 볼펜이에요.
1: 해리포터.
0: BFM 볼펜.
2: 홍보기 한번더
0: 조금 가져와봤습니다.
2: 네.
0: 자 그래서 예문 이렇게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네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hundred floor observatory.
2: 네. 자 우리 부스타분들 이런 코멘트 남겼네요.
0: 네네.
2: 오늘 쉽지 않는 방송입니다.
0: 네네.
2: 날려 정신 꽉 붙잡아.
1: That's
2: 뭐
1: right.
2: 힘듭니까? 요즘 힘듭니까?
0: 아 좋아요.
2: 날씨 요정.
0: 어, 좋습니다.
2: 중꺾마. 중꺾마.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click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이 노래 끝을 잡고 BFM 시민 소통 코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You call in, you sing your hearts out. You get a bit of singing coaching tips from none other than Kim Johan. And of course, the winner takes home a 10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And the non-winner doesn't go home empty-handed. They either get their choice of chicken or pizza. 네, 여러분 진짜 win-win이에요. 근데 한 사람 조금 더 win하고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노잡 도전할 곡은 어떻게 됩니까, 형?
1: It's a great song by one of the greatest, I would say, acapella R&B groups 맞아. ever. Boyz II Men.
0: 나 이 Boyz II Men 진짜 너무 좋아.
1: 대한민국 진짜. 사람이 사랑하는 R&B 그룹이죠. Boyz II Men. 그리고 사랑하는 그 노래 End of the Road.
0: 아, 진짜.
1: What a song.
0: 아니 진짜 이 노래 이 그룹 다 좋아요. My and I think I shared the story with you. My first ever CD that I bought with my own money was Boyz II Men 2, their second album.
1: There. You know the funny thing about End of the Road? It wasn't actually an official release. It was from an OST. OST에 나왔던 노래가 뜬 거예요.
0: 쿨 아이 하모니 앨범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없어요. It's not on Cool Eye Harmony. It was on an OST, but the song came out and it hit the charts. And actually, it was bigger in Korea.
0: 진짜요?
1: Yeah. And then what happened is right after... it wasn't on an official Boyz II Men album, 네. so Babyface wrote the original, and then it wasn't on their album, so they came out with the second album, I'll Make Love to You. 네. But Boyz II Men said, man, it's the same kind of song. Make me sing. But then he goes, trust me. And they didn't want to sing it.
0: 진짜요?
1: But the manager said, sing it.
0: Oh, man.
1: And how did that do?
0: Oh, man, what could have been, right?
1: Yeah, so
0: 너무 다행이다.
1: A lot of people in the world didn't know about End of the Road. End of the Road 그때, not a lot of people knew it. So it was weird. So they became the love, I'll Make Love to You, and then End of the Road was like an OST.
0: 와, 진짜 그런 비하인드 있었네요.
1: Might have been the movie Boomerang. I'm not sure, but it was an OST song.
0: Now, this is obviously a song that hit number one on the Billboard
1: charts. Boomerang, yeah.
0: 네, Boomerang, 그 OST에서 나왔고요. 13 weeks at number one.
1: Yeah.
0: That's pretty good.
1: So it was an OST, but not an official release from Boyz II Men. It was a movie song.
0: 네.
1: So, you know, they wanted a song for their own. So that's when I'll Make Love to You came out after.
0: 여러분, 오늘 도전곡 End of the Road by Boyz II Men.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And with Han Young, I'm gonna share a mini story.
1: 이름이 뭐야? 누구야?
0: 어? 누구였어? I'm gonna share my own personal story.
1: 얼마 울었어?
0: With Boyz II Men. 저는요 미국에서 너무 고마운 게 I got to see Boyz II Men live before they started not performing anymore, right? 왜냐면 네 명이었고 한 사람 그 베리톤 그 베이스 하는 사람 마이클 멤버가 빠졌잖아요. And I got to see them twice when they were a trio. It was Wanye, Sean, and oh, 한 명의 멤버 이름 뭐였더라? 네.
1: Is it
0: Mar?
1: Mike?
0: it's escaping me. But 세 명이 있을 때 콘서트 두 번 갔거든요. Mm-hmm. The last concert I went to, they performed at a small club. 이렇게 작은 그냥 클럽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it was like probably maybe like 150 people. Probably like 20 guys. Everyone else were women, right? Ooh. Everyone else were 100 plus women in the crowd, like 20 guys.
1: Nathan,
0: 맞아요. Nathan Morris, Wanye Morris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Nathan, Sean, and Wanye performing, right? 마지막 곡이 End of the Road였습니다. 근데 End of the Road 하면서 이제 팬들의 Boyz II Men 멤버들이 they started taking out roses. 이거 장미꽃이라고 생각합시다. They started taking out roses and they were singing Although we've come to the...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Boyz II Men 완전 팬이라서 they were handing it out to the women, right? 근데 저는 모르겠다라고 난 무조건 하나 가져야겠다. I was like you know sift. I was swimming through the crowd. Went to in front of him. 완이 형 나 하나만. Just one rose. And then 완이 was. 아, 나 얘 주면 안 되는데. 막, he was like trying to like give it to like other people, and I was like moving along with him, right, trying to get that rose. 근데 결론 일단 하나 잡았어요. I got a.
1: 그게 민수였네요.
0: 그래서 저는 보이스맨 형님들한테 꽃 하나 받았습니다.
1: 아이고.
0: 네, 장미꽃 하나 받았어요.
1: 아이고.
0: And I was proud of it. I was proud of it. Okay? 유준이 민수 앉아라고 하는데 아니요. I wanted to share this story. 그만큼 저 보이스 투맨 진짜 너무 좋아했고 진짜 사랑할 정도였습니다. 네. 할 말 없죠.
1: 아니 제가 같이 한번 노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다음에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려고 네. 한번 재밌겠다. 네. 아 그때 혹시 그런 거 기억하세요?
2: 그러면 오 그때 진짜 열받았어.
1: 네. 그분 알아요.
0: 진짜 와니 모어스 저를 기억하면 저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진짜 너무 팬이에요. 네, 자 그러면 End of the Road by Boyz II Men 오늘의 도전곡. 그러면 오늘 이 노래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십시오.
3: Hello.
0: 안녕하세요. Hello and welcome.
3: Hello.
0: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 사는 주디입니다.
0: 강서구에 계시는 주디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1: Welcome.
0: 주디.
1: 네.
0: 주디님,
3: 네.
0: How are you today? 오늘 뭐 어땠어요? How have you been?
3: It's very sunny and bright.
0: Mm-hmm.
3: So I went to the picnic with my kids.
0: Oh,
3: so it was
0: nice.
3: Really great.
0: How nice. You spent a lovely day with your family.
1: 강서구,
3: yes.
1: Nice.
0: 네. And now you are here with us here at All Star English, ready to sing your heart out. 오늘 도전곡, Boyz II Men, End of the Road. 주디님, 혹시 이 노래 알고 있었어요? Is this a song that you are familiar with?
3: I think I would listen to this song when I was in middle school student.
0: Oh. Mm.
1: 지금 혹시 차 아니세요?
3: 네.
0: 와, 와 진짜 개기다. 네.
3: How did you know that I'm in a car?
1: 그냥.
0: 네.
1: 그냥.
0: 형 어떻게 알았어요?
1: I don't know. I just felt.
0: 네. 너무 신기하다. 주디님 무섭지 않아요?
3: 네.
0: 네.
3: 네?
0: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지금?
3: 김조한이요? 조금 약간 스토키였어요.
1: 스토키.
0: 근데 주디님 혹시
1: Are you in the car?
0: 네.
1: Are you in the car? Are you in the car?
0: 아니 근데 지금 주디님 너무 죄송한데 지금 여기 우리 PD님하고 우리 지금 작가님 우리 뭐지 PD님들의 이슈가 제가 아까 형 네. 방금 개기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개코라고 하잖아요. 뭐가 냄새 네. 잘 맡으면 네.
3: 네.
0: 이런 장난 안 칠게요, 피디님.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 주디님 오늘의 Boyz II Men 네. End of the Road 이거 연습하면서 어땠습니까?
3: It was really kind of sad because it reminds me of the time when my ex dumped me without any tact or core, you know.
0: Judy, what's his name? 욕해줄게요. What's his name? 이름 어떻게 됐는데요? 닉네임도 좋아요. 네.
1: 아니, 제대로 나온 거. End of the Road 하셨네요.
0: 아, 진짜. 누가 End of the Road 했어요? 주디님이 했어요? 아니면 그분이었어요?
3: He did it.
0: 아, 진짜.
1: 근데 그렇게 갔으니까 고마운 거 아닌가요?
0: 오.
3: 아, 네. 지금 actually the result is great. Better
1: That's
3: than
1: right.
3: him.
0: 맞아요.
1: 갈 때 시원하게 가주는 게 좋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0: 네.
1: Thank you.
0: 네. I mean, Judy, you could laugh about it now, but
1: 지금 찌질하게 있는 건 맞죠? 맞죠? 아니, 모르죠. 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0: 어떡해, Judy, right?
3: Judy.
0: 그런 상황이 있긴 있는데
2: 감수구에 아직 살아요.
0: 자, Judy, this song for you. So it brought up, you know, maybe some sad memories.
2: 공원에 나도 보고 있었어. 찬이 있죠.
0: 연습하면서는 어땠어요? How was it when you were practicing this?
3: The vibration was quite tough.
0: Mm. Ah.
3: So many vibrations.
2: Mm-hmm. Know that I'm right.
1: Yeah.
3: Mm.
0: Yes. Especially in the verse.
1: 그러면 그래 know I'm right. 그래 know that I'm right. 이렇게 하는 Cause I know that I'm right. 그래 근데 밴딩을 안 해도 돼요.
0: 너무 밴딩을 하지 말래요.
1: 이렇게 안 해도 돼요.
3: 그냥 돼요?
1: 예, 그냥 가사대로 하시면 돼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0: 맞습니다. Judy, your own style. Put your own twist to the song, okay?
3: Okay.
0: 좋아요. 자, are you ready?
3: Yes.
0: All right, let's get i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Stocky style.

0: 주디님, 너무 잘 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노래 부르면서 좀 눈물 흘렸나요?
1: 어떻게 해서 좀 센티해졌어.
0: 봐봐요, 형은 바로 이렇게 찬에 하고 계시죠라고 바로 알고 저 좀 눈물 흘리고 계시죠. 이거 다 이거 주디님 목소리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2: 그게
0: 근데 그만큼 자기도 마음을 담고 불러서 일단 너무 좋았어요.
2: 그리고 옛날 그 네. 어린 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때 시절로 다시 가는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1: 완전 맞아요.
2: 그러니까요.
1: 향수
2: 완전. 그래서.
0: 근데 주디님 진짜 이게 진짜 마음을 담고 부른 노래 들으니까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Thank you so much for that performance. 자 아시죠?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투표하고 다시 커넥트할게요.
1: 네.
0: 네. 자 일단 도전자 넘버 원 from 강서구 here in 부산 방금 주디님이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도전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Hello, hello.
3: Hi.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My name is 민정박. I'm living 부산 금정 district in 남산 타운.
0: Oh, nice.
2: Nice.
0: Nice. We have 민정님 from 금정구. 금정구였죠?
3: Yeah.
0: Nice. How are you? How was it today?
3: Fine. It's a nice. It's a beautiful day. And the weather is beautiful. I'm very happy.
0: Oh, well, thank
2: beautiful
0: you.
2: Beautiful day makes you very happy.
0: 맞습니다. Yes. And thank you for deciding to share that happy day with us here in the studio. 자, 민정님, 오늘의 도전곡 End of the Road by Boys to Men. 이 노래, were you familiar with it? 알고 있었던 노래예요?
3: 예, 알고 있었어요.
0: 오, Boys to Men 혹시 팬이세요?
3: 예, R&B 음악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쭉 듣던 노래라서 많이 익숙해 있었어요.
0: 오케이, 그럼 민정님 이미 R&B 팬이었고 Boyz II Men 팬이었고 End of the Road도 좋아하니까 뭐 이미 다 일단 뭐 familiarity I think 그거 완전 yeah. 네 보장돼요.
2: 올해 어렸을 때부터 들어 조금 귀에 흘렸으니까. 듣기 이제 귀에 익숙한 노래지만 부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0: 혹시 그런 거 있었습니까?
3: 약간 이제 허스키 보이스라서 남성 보이밴드라서 좀 허스키 보이라서 좀 목소리가 거칠게 못 나오니까 좀 힘들었어요.
2: 아니 거칠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사만 따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왜 애드립을 너무 따라하다 보면 또 이제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가사대로 We belong together and you know that I'm right. How would you play with my heart? Why do you play with my mind?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편안하게 yeah. 그렇죠. 민정님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0: So without further ado 한번 들어볼게요. Are you ready?
3: Ready.
0: All right.
4: Let's get it.

0: 야, 좋아요, 좋아요.
1: 오, 잘하시는데요.
0: 네.
2: 그래요?
1: 그 노래 부르다가요, 혹시 그 소리가 커서 전화기를 좀 띄었었나요?
2: 아, 예.
1: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나오다가 좀 안 나왔거든요.
0: 이 입과 그렇죠. 폰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아무리 네. 크게 불러도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2: 아, 그래서 그렇군요.
0: 네, 살짝 끊겨. 네.
1: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0: 맞습니다.
2: 네. 네.
0: 어, 일단 우리 민정님도 똑같이 네. 좀 그 옛날 시절에 그 향수 좀 담아놓고 이 패션 그 옛날에 그 R&B 패션 이렇게 담아놓고 불러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2: 평상시, 네, 고맙습니다.
1: 평상시 노래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전화기를 마이크처럼 하셨나봐요.
0: 네. We come to the end of the road. 아, 근데 일단 민정이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I could tell you're enjoying your performance, your own performance as well. 이게 자기의 퍼포먼스도 이렇게 즐기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2: 네.
1: 그리고 이 노래가 좋기 때문에 그 부르면 약간 인도펜 같은 게 좀 있어. 이 노래는요.
2: 네.
1: 좋은 노래가 그래요.
0: 맞아요. 자, 민정이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해 보겠습니다.
2: 네.
0: 네. 아, 자, 일단 오늘 Boys to Men 이거 남자 R&B 보컬 그룹 노래를 두 여성 네 도전자분들이 너무 잘 소화해서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Round of applause for both contestants today. So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일단 이거에 대해 중요한 날이긴 한데 일단 제 생각에 뭐 오늘 로고 일렉션 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네 그만큼 maybe a little under 네 maybe a little under 중요하게 여러분의 오늘의 인호잡 투표 시간이 네 왔습니다. 자 나는 1번 강서구에 계시는 주디님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나는 2번 금정구에 계시는 민정님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Or for free, you could send in your vote on KakaoTalk or 너튜브 댓글로도 네 투표 참여 가능하고요. 카톡으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뭐 나 오전에 투표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네 투표. 인호잡의 투표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딱 10초만 드릴 겁니다. Only 10 seconds. Are you ready?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0: 아, 투표 시간 마감됐습니다. Do no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자, 밖에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드론 투표 카운트하는 동안 우리 오늘 문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자 우리 다은님이 말하네요. 가끔 보면 민수님은 마이크를 가만 못 두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마이크를 가만 못 두는 것보다 마이크가 저를 가만 못 두네요. 네, 일단 어떡해요. 이게 너무 좋아하는 노래 너무 좋아하는 그룹 하는데 무조건 마이크 잡게 되잖아요. 이거는 피디님 fault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피디님의 잘못. 네. 자 일단은 형도 듣기 너무 웃기죠. 저도 말하니까
1: It's your fault.
0: 저도 말하니까 너무 웃겨요. 사실 제가 저도 내가 말하는 거 듣는데
1: PD 잘못이야. 왜?
0: I'm listening. I'm listening to myself say it. 내가 너무 웃기네. 네. 근데 여러분, you know, once again, as just a huge fan of Boyz II Men, 자 방금 End of the Road 이거 들었는데요. Boyz II Men is also known for 형이 아까 말했어요 아카펠라 이 조합도 너무 진짜 From Heaven 같은 소리거든요.
1: 네, 세 명에서 네. 또 잘하네요.
0: 여러분 그 second 앨범의 형 on their second album their acapella version of Yesterday.
1: Yesterday,
0: oh my trouble. 진짜 이게 헤드폰 끼고 듣는데. 베이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Oh, 맞아요. So I highly recommend listening to their a cappella versions of songs. Yesterday도 너무 추천하고요. I think from their first album. And I think the most amazing a cappella for me, it might be a little old, it might be a little too like retro for some people. They're 그 뭐지?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빠진 게 진짜 it broke my heart.
1: He 그냥 원래 베이스야.
0: 네네네. 그냥 목소리 자체가
1: 그냥 타고난 베이스 싱어고 네이턴은 할 수 있는 거고.
0: 네.
1: 저도 베이스 할 수 있어. 근데 타고난 베이스 아니에요.
0: 네. 왜냐면 우리 그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

0: 만 네. 그 친구는 원래 좀 굴고 약간 좀 다른
1: 그
0: 거죠.
1: 90년대 그 R&B 그룹에 딱 무조건 한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니 근데 목소리 베이스가 내려갈 수 있는 멤버.
0: 원래 목소리가 그래. It's different.
1: 맞아요.
0: It's different. His voice is just thick and deep.
1: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일단 투표 시간 투표 카운트 다 끝났고요. Time to reveal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winner. 오늘의 winner는요. 바로 강서구에 계시는 주디님입니다. Congratulations, 주디님 축하드립니다.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아, 속 시원해요. 그 전 남친 생각 안 나서 이제.
1: 좋아 이제 뭐 생각할 뭐 어떻게 보면 전 남친이 이제 해피 메모리가 되잖아. 난 전 남친 때문에 이노잡도 이기게 됐고 그쵸. 이제 너무 축하드립니다. You are the winner of a department store gift card. 자 일단 뭐 주디님 뭐 백화점 상품권 갖고 뭐 할 겁니까?
2: 아 요즘 러닝하고 있는데 러닝화 사러 갈 거예요.
1: 아 러닝화
0: 나이스.
1: 네 일단 우리 올스타 잉글리쉬를 통해 네 좋은 러닝화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So on your day off, spending a great day with family, and now winning today's 이노잡. 너무 완벽한 날일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요즘 쉬다가 다시 일하게 됐는데. 정단녀 화이팅!
1: 아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주디님 일도 하시고 진짜 오늘 같은 왜냐면 가족 이제 일 다시 시작하니까 뭐 애들도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쵸 일하러 갈 때.
2: 네.
1: 그쵸 일단 오늘 같은 날 아침에 투표하고 애들이랑 같이 하루 종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노잡 이게 되니까 너무 완벽한 날일 것 같습니다, 주디님.
2: 완전 완벽해요, 진짜.
1: 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오늘 저희랑 함께해서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주디님.
2: 감사합니다.
0: 네,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unfortunately 오늘 win 못한 우리 number two 우리 민정님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1: 아, 민정님 아쉽게 오늘 이노잡 win을 못했는데요. 일단 민정님 네. 너무 열심히 했고 저희도 너무 스튜디오에서 너무 잘 들었거든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괜찮아요.
1: 그런데
0: 빈손으로 안 보내거든요.
1: 절대로.
0: 네. 치킨 좋아하세요? 피자 좋아하세요?
3: 피자요.
1: 피자. 아이고, 오랜만에 피자 나온 것 같은데.
0: 피자 갑니다.
1: 저희가 쏩니다. 민정님.
3: 고맙습니다. 네.
0: 또 이제 맞는 노래 있으면 또 도전하셔도 되거든요.
1: 맞아요. 네. 재도전도 가능하니까 민정님 다음에 네. 꼭 다시 보도록 할 거죠?
3: 네.
1: 이게 좀 살짝 이거 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민정님 땡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당첨 불러서 너무 행복했고요. 고맙습니다.
1: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저희랑 함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0: Thank you.
3: Thank you so much.
1: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노잡. 너무 재밌었다. 네, thank you so much to both contestants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여러분, 이노잡 오늘 거는 여기 마무리되는데 다음 주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도전곡 R&B 황제 김조한 님이 살짝 미리 맛보기 해줄 건데 형. You ready? You got this?
0: You got that?
1: 좋아요.
0: Okay, let's go.
1: Let's do it. Cue.
4: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 아시죠? 같이 해요.

0: 다음 주 도전곡 By the Village People YMCA. 어, 이거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어,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도 무조건 마이크 잡습니다. 무조건 춤춥니다. 저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ime to slowly wrap up our number one. We do have to say goodbye to Han Young, but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형.
1: See you.
0: 네, 여러분. And I'll see you at 7 o'clock for 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우리 원예 형, 네이튼 형, 마이클 형, 션 형이 부릅니다. End of the road by Boyz II Men.

0: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7 o'clock.
10: English with
11: 부산 아지매.
10: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1: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0: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12: 영어 하이소.
1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떡 사이소, 떡.
13: Wow, that looks really tasty. It kind of looks like jelly, or maybe cotton candy. 그거 이름 뭐예요?
11: 아, 이거. 이거는 떡. 떡. 요게 떡이라 하는 건데. 자, 한번 드셔보이소.
13: Oh, thank you. Oh, but first, I have allergies, so I do need to check. Does this have dairy?
11: Dairy? 아, 다이어리. 다이어리. 여기는 떡집이라, 예. 다이어리 살라무죠. 짜게 못 본 거 보이지, 예. 글로 가이소. 오케이. 다이어리 no here.
13: So you're saying all the food here is dairy-free, right? That's great. Oh, then how about nuts? Which ones don't have nuts?
11: No, not. 아, 아이고, 녹그릇 말하는가 봐. 요새 K-컬처라 해가 한국 그릇도 인기라 카드만은. 자, 이리 와보소. Come on.
13: Come on? Wait, are you taking me to a nut-free store or something?
11: 자, 내 손가락 잘 보이소. 여기 쭉 가가, 옆으로 돌아가, 직진해가, 다시 돌아가,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좀만 더 가면 거기 녹그릇 팝니다.
13: Ah, got it. You just pointed me to a place with no nuts. All right, I'll go check it out. Thank you, bye.
11: 아이고, 안 사도 되니까 요거는 하나 먹고 가이소. 이게 한국의 정이다, 인겨. 자, 아, 맛이나 보이소.
13: Oh, thank you. But I am worried about an allergy. So I'll pass. Thank you anyway.
11: 아이고, 참말로. 뭐 사는 게 억수로 급한가 봐. 이 맛난 떡을 안 먹고 가네. 아이고, 어여 가이소. Bye. See you soon.
7: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3: Does this have dairy? Does this have dairy?
7: Does this have dairy?
13: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을 통틀어서 dairy라고 합니다. Dairy.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을 때 I'm allergic to dairy 혹은 I can't eat dairy 라고 말하면 됩니다.
7: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Does this have dairy?
13: Does this have dairy?
7: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3: See you tomorrow.
8: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4: 맞다 맞다. All-Star.
8: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1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8: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4: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조금만 더 참아.
1: All right, I'm getting older anyway. Okay.
0: 좋아요. And 지금 아직 because 아마 이거 카운트가 아마 내일 아침 거의 새벽 때 끝나니까 the vote is still going on.
1: So there, it will finish someti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night.
0: Oh yeah.
1: Like, oh.
0: What was it, like 3, 4?
1: Are people going to stay up and wait?
0: Some people are, for sure.
1: So it's like a, tonight's like a big night if you're into politics. So 네.
0: TV 볼 때, on the channel 볼 때, on the bottom of the bar, they'll probably update you on like the vote count.
1: Oh, wow. 네. Okay.
0: 좋아요.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et to, right?
1: Right. Let's take a listen. Hi, what's your name?
2: My name is Hyuk Sang.
1: All right. And how old are you? 몇 살이에요?
2: 서른. 다섯 살요.
1: Okay, I'm gonna say some words in Korean, and if you can, translate them to English. Okay, 투표율. 투표율, 영어로 뭐예요?
2: Vote rate.
1: Okay, that's actually a good, perfect translation. Or we can say voter turnout.
2: Vote turnout.
1: Voter turnout.
2: Voter turnout.
1: Okay, and then last one. 오늘 투표율 꽤 높을 것 같아요.
2: It seems like voter turnout is quite high.
1: Great! Perfect! The voter turnout seems quite high. You said it great. Okay, now next question. 여러분이 많은 최고의 선배나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So what was the best boss or teacher like or the best leader? Like 이름이 말고 그냥 이런 사람 성격 조금 설명해 주세요.
2: 자기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개인보다 단체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1: So someone who thinks a lot and thinks of the group more than themselves. Is that right?
2: Right.
1: All right. 오늘 수고했어요.
2: 감사합니다.
0: Perfect. 아까 태근 그 답변이랑 너무 비슷했다.
1: 왜냐면 나 따라했어요. 오늘 인터뷰 했는데 그래도 나도 이분 너무 말 너무 잘했어요. 아니, 그래서 나도 따라했어요.
0: 아니 태근 그냥 맞아요. 아, 너무 생각 비슷해. 그렇게 하면 됐잖아.
1: 나도 솔직히 사람이에요. I'm honest.
0: 맞아. But because you mentioned somebody that's selfless.
1: Yes, selfless.
0: Selfish이면요 너무 욕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1: Yes, selfish. 네. So someone who is selfless. Would be a good leader.
0: 그렇죠.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하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very selfless라고 합니다.
1: Yeah. 네. So actually, his answer was really good, and so I copied it.
0: 잘했어요.
1: Yes.
0: 네, 맞는 답이니까. 맞아. 그러면 투표 그율 대해서 말했는데, so 투표율 in English is voter turnout.
1: Right. 네. So, how is the voter turnout for the election today? Is it looking good?
0: 일단 우리 좀 있으면 퇴근 세그먼트 끝나고 우리 밖에 아주 열심히 네, 준비하고 계신 임 작가님이 네 저희 그 she's gonna hand me the paper.
1: Ooh, okay.
0: 저 오랜만에 진짜 여러분 뉴스. 뭐지 reading 할 건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1: Oh, you're reading the news.
0: 진짜 멋지거든요. 저 뉴스.
1: Wow. 네. Today, Minsu is on fire.
0: 아닙니다. But we had a question that came in from 다오님. Vote rate가 아니네요라고 하는데 vote rate가 아니고요. Voting rate도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Voting rate. But better to say voter turnout.
0: 그렇죠. 이 turnout 단어가요. 투표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서 투표하는지 그 말 뜻이거든요. But let's say like event, 그 이벤트나 행사 같은데 그 거기서도 turnout 말 쓸 수 있잖아요.
1: Oh,
0: you can
1: yeah.
0: use turnout there, but it's talking about the people that attended the let's say event. 그래서 그 참석자 수, 인파 대해서도 말할 때 turnout 쓸 수 있긴 있어요.
1: Right, so we can say voter turnout 투표율, or he said like voter percentage, how many people voted. Also okay,
0: you 맞습니다.
1: Can. But best way is voter turnout.
0: 자 오늘의 길거리 인터뷰
1: with Taegeun.
0: 네, 아주 very relevant.
1: Yeah,
0: 네, because today is the local elections. So Taegeun introduced to us. Probably words and phrases you probably heard multiple times throughout the day here at BEFM.
1: Probably.
0: 네, 아마 우리 영어 방송 아침이나 낮에 들었으면 이런 단어 좀 계속 나왔는데 Taegeun explained to you what those words meant.
1: You're welcome, everyone.
0: Thank you so much, Taegeun. You have yourself a good rest of your nigh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see you then.
0: 좋아요. 여러분, time for a quick song break. 김동률, 황금 가면.

0: Welcome back. Time is now 7:27 on the dot. You are tuned in to hour number two here at All 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자, 여러분, everyday star 역할을 살짝 내려놓고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News anchor 신민수가 등장했습니다. Because I am here to give you the latest in terms of the voter turnout as well as the percentages of who's in the lead for what of today's local elections. Meh. Voting in South Korea's nin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has now closed. As of 7 p.m., voter turnout has reached 60.6% nationwide and 61.8% here in Busan. Busan's Pukgu recorded the highest turnout in the city at 70.2%. Now, according to the joint exit poll by Korea's three major broadcasters, the Democratic Party is leading in 11 mayoral and gubernatorial races, while the People Power Party is leading in one race. Four regions, including Daegu, remain too close to call as of now. Now, in the Busan mayoral race, Chun Jae-su is projected to lead with 50.2% compared to Park Hyung-jun's 48.3%. In Busan Bukgap, Ha Jong-woo is projected at 42.6%, narrowly ahead of Han Dong-un at 41.6%. In the Busan Governor of Education race, Kim Seok-jun is leading with 49.6%, while Chung Sung-yoon stands at 34%. These exit polls results have a 95% confidence level with margins of error ranging from plus or minus 1.7 to 4.1 percentage points across different regions. A clearer picture of the final results is expected to emerge around midnight. So tune in. I'm sure a lot of you will be tuning into broadcasts, you know, on the TV, on the internet. So, and it's going to be in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I'm sure way past midnight, probably 3, 4, maybe even 5 a.m., where the final turnout will be announced. So, in terms of here at All Star English, filling you, that was the numbers as of 7 p.m. I was your news anchor, Minsoo Shin. 문요, 기자.
1: 네?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0: 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자 하려고 했거든요. 저 오늘 안 하나요? 네. 그 보내려고 했는데 바로 불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0: 네.
1: 문자 요정이 컴백 했고요.
0: 아, 일단 저 어땠어요? 저 오랜만에 뉴스했는데.
1: 진짜 멋있었어요.
0: 아, 진짜. 그렇죠.
1: 진짜 눈에 꿀이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죠?
0: 저도 하면서 좀 잘 나오는데?
1: 근데 문자가 왔어요.
0: 네.
1: 3016번님께서
0: 네?
1: 민수님 많이 어려지셨는데요? 이거 진짜 조작 아닙니다. 진짜예요. For real. 정말로 민수님 많이 어려지셨는데요. 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0: 최근에 그 올땡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저 로션 갈아탔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새거 쓰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나 본데.
1: Like since when?
0: 네. 한 이틀 전?
1: 오! 네. 바로 효과가 좀 나타나나 봅니다.
0: 어떡해.
1: 우선은 이제 문자적인 리소스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문자를 조금 빠르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0: 딱 우리... 3분 주겠습니다.
1: 낙지언니님 탈락하셨습니다. 고수님이 오늘 1등 하셨고요.
0: 와...
1: 아 쉽지 않네요.
0: 나쁘다.
1: 그리고 닥터소님께서 2등 이렇게 네. 하셨고 우리 둥피님께서 오늘처럼 쉬는 날 제가 EPQ나 이노잡에 참여해야 하는데 주세요 문자. 제가 바로 우선순위로 배치해드리겠습니다.
0: 오.
1: 완전 빠르게. 팍!
0: 그런 힘이 있어요?
1: 아니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0: 약속도 못 지킬. Don't make promises you can't keep. 여러분.
1: 네.
0: 못 지킬 약속을 말하지 마라. 하지 말라. Don't 네. make promises you can't keep.
1: 우리. 아니, 우리 둥피님이면요.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0: 그래요?
1: 자신 있어요. 네. 둥피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0: 네.
1: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0: 계속 들어오는데 유저님 민수를 한 60대로 본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네네네. 이 뭐지? 타이포.
1: 네,
0: 이거
1: 타이포.
0: 오타인 것 같은데요.
1: 오타.
0: 아마 60이 아니고 이게 06학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라고 그 말 한 것 같아요.
1: 06학번이요?
0: 06학번. 물어봤죠. 네.
1: 그래도 0 한 거군요. 네네. 자, 이 정도로
0: 지금 계산 안 되죠, 지금.
1: 문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즘에
2: Sad Did You Know.
1: 자, 오늘의 아지즈서 오늘과 굉장히 관련된 문자를 아 문자래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0: 오케이.
1: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Why Korea votes on Wednesday and the U.S. votes on Tuesdays?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0: Is it always on Tuesday in the U.S. and always on Wednesday in America? In Korea?
1: It is. 놀랍게도 it is.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0: Oh, you know what to think of it?
1: 오, 왜요?
0: 오, 맞아요.
1: 그쵸?
0: 대선도 그렇죠. Even the presidential elections?
1: 투표 이제 선거철 이때면 항상 수요일 또는 네. 화요일 이렇게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0: I know.
1: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아시면요.
0: 네.
1: 저 진짜 인정할게요. 저도 찾아보고 놀랬거든요.
0: When's if you have a holiday in the middle of the week?
1: Okay.
0: It would I think be good for just, you know, citizens happiness index.
1: Oh, okay.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0: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1: 네.
0: 왜냐면
1: why?
0: Because

0: It feels like you have a weekend in the middle of the week.
1: 오!
0: 이틀 일하고 네. 아, 수요일 어, 당연히 투표는 해야지. 근데 오. 쉴 수 있다. 네. 쉬고 또 이틀만 더 일하면 주말이다. So it's like a present in the middle of the week.
1: 어, 진짠가요?
0: I can't think of any other reason.
1: 한국 투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0: Oh, yeah.
1: 오, 굉장히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맞아요. 왜냐하면 in the past, elections were sometimes held on Thursday. 지금 한국 걸 말씀드린 겁니다. But Mondays and Fridays were strictly avoided to prevent long holiday weekends. 근데 왜 수요일이냐면요. The perfect day they found was Wednesday, right in the middle of the week. Because, 왜냐하면요, 수요일에 하면요, 어, 투표율이 훨씬 올라간다고 합니다.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면은 아, 나 그냥 쉬고 싶은데 그 있잖아요. Weekend straight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쉴 수 있으니까 아, 투표하러 가기 귀찮아.
0: 그거는 4-day weekend라고 해요.
1: 4-day weekend.
0: So 네. Friday, Saturday, Sunday if you rest on Monday too, 4-day weekend.
1: 네.
0: Friday, Saturday, Sunday, 3-day weekend.
1: 아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Like you said.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런지 아세요?
0: So America's on a Tuesday.
1: Yeah, on Tuesday.
0: Okay.
1: Do you know why?
0: 너무 불편하겠다. No.
1: Uh-huh.
0: 네. I have no idea why.
1: You have no idea?
0: 네.
1: 우선은요, 이 그 선거일이요. 1845년 법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first reason is because of the 종교 때문이라고 해요. 일요일은 신성한 안식일이라 이동할 수 없었고 네. 수요일은 농부들이 수확물을 파는 장날이어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Back then polling places were only in county seats requiring a full day's travel by horse and buggy for rural farmers. 이제 예전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이제 마차를 타고 이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0: yeah.
1: 이런 그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0: 아.
1: 화요일로 맞췄다고 합니다.
0: 아.
1: 네,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에 마차를 타고 출발해서 화요일에 투표를 한 뒤에 수요일 장날에 맞춰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0: Interesting.
1: 맞춘 거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전 세계 선거일은 다 똑같다? Nope. 다 달라요.
0: 네. 네.
1: 그리고 한국은 참여형 때문에 그렇고요.
0: 네.
1: 미국은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이제 정해진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And 하나 더 알아봤는데요.
0: 네.
1: 그 한국은 투표를 할 때요.
0: Yes.
1: 그 도장이라고 하나요?
0: Stamp.
1: Stamp으로 하잖아요.
0: Mm-hmm.
1: But in Japan, 서명한대요.
0: Oh, like your own signature?
1: 네, 그걸로 한다고 합니다.
0: Oh.
1: Yeah, 그것도 다르다고 하더군요.
0: 그렇죠. I mean, voting culture, like the rules and culture regarding, you know, voting, I'm sure it's a little different to a lot different in terms of country.
1: Yeah. yeah.
0: You also didn't point out one big difference.
1: What
0: 일단
1: is it?
0: Comparing Korean voting
1: yeah.
0: day and U.S. voting day.
1: Yeah, yeah, yeah.
0: Voting day in America is not a holiday.
1: 오 진짜요?
0: 네.
1: 오, 쉬는 날이 아니군요.
0: Federal holiday 아닙니다.
1: 오,
0: so
1: that's
0: you vote
1: interesting.
0: And you go to work or 네. you work and you vote.
1: Wow.
0: Or you take your lunch time to go vote. Some jobs give like maybe a longer lunch time to employees to if you want to go vote in the middle of the day.
1: 어 그렇군요.
0: 네, but it's not a federal holiday.
1: 그래서 고수님이요. 어 수요일쯤이 낫네요. 이라고 말씀하셨네요.
0: 맞아요.
1: 동의한다고 하십니다.
0: 네. 네.
1: 수요일이 괜찮죠?
0: Like I said, to increase the happiness index 네. of citizens. To
1: 우리,
0: have it on a Wednesday.
1: 네. 마지막으로 둠피님.
0: 좋은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둠피님.
0: 네.
1: 민수님 안경 바꾸셨어요.
0: 아이고,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잘 어울리죠?
1: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hat's right. We have, I'm sure people on YouTube have already noticed, 갑자기 스튜디오 안에 너무 어두워졌어요.
5: 아
0: 어디 혹시 과장님 들어가셨습니까? 안 보여요.
5: 오늘도 슬기로운 부산.
0: 여기 계셨구나. 네. We have HK 과장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운 부산. 안녕하십니까?
5: 아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5: Great.
0: Oh, great.
5: Yeah, I just stay chilled at home.
0: That's right.
5: But always the thing is joining us English. Boost my mood.
0: 이거 오늘 좀 boost my mood 좀 억지로 했습니다. Because you said, oh, I was chilling at home. Everything was great.
5: Yeah.
0: But I came here also in English.
5: But the thing is, yesterday I watched the show.
0: Yes.
5: And I was really happy.
0: Yesterday? Why were you happy?
5: Because,
0: oh, I know why.
5: Yeah.
0: Nah. Oh, HK's favorite? HK 과장, sorry, HK 과장님's favorite. 둘 다 화요일 나오네요.
5: 아, 그쵸.
0: 네, 1부에 에이저 나오고 2부에 민주쌤
5: 아,
0: 나오니까.
5: 아, 그래서 어제 다 봤어요.
0: 우와.
5: 제 끝까지 잘 안 보는 날이 많은데.
0: 가끔씩
5: 예예. 예.
0: 가끔씩 우리 너튜브에 뭐 시청하는 분 숫자 1까지 내려갈 때도 봤거든요. 네. 저는 그 1이 항상 과장님이라고 생각했어요.
5: 죄송합니다.
0: 아니었군요.
5: 예예. 예.
0: 네. 자, 그렇습니다. Well, thank you for tuning in the whole day. I mean the whole show. Yesterday. 네. So you're here today, obviously, to fill our listeners in on policies, events, festivals, and whatnot that Busan City is providing to its citizens. 자, 그러면 오늘 또 슬기로울 부산 57 아, 회차.
5: 이거 좀 읽고 가도 될까요?
0: 아, 읽어주세요.
5: 네. 역시 많이 왔거든요. 아, 우리 후추님 요새 활동이 활발하시던데 어제 배용동님 계시더라고요. 에이지아님 나오니까 화면이 다르다라고 다시 맞아, 제가 어제 댓글 달았거든요.
0: 아, 제가 안 읽었나요? 뭐라고
5: 아, 읽었어요. 제가 아시아 나와가지고
0: 네.
5: 화면이 오늘 유독 밝다고. HD 같다고. 네네.
0: 뭐 아시아 뭐 자체가 HD죠. 네.
5: 아, 그거, 그것만
0: 읽었습니까?
5: 닥터 수님, 부장님 찐으로 아 진짜 그.
0: 맞습니다. 네, 항상 그 리스폰스가 나오죠. 우리 과장님
5: 네,
0: 올 때마다.
5: 맞습니다.
0: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슬기로운 부산 57회차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어, 뭐해?
6: 어, 여보, time flies. Oh,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아, 민수 오빠 영상 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네. I fell into a rabbit hole.
5: 야, 참 대단하다, 그 민수 오빠. 근데 진짜 영어 실력이 진짜 많이 는 것 같아서 보기 좋긴 해.
6: 아, 여보, say less, duh. 아, 그런 의미에서 여보, 나 부업으로 영어 선생님 해볼까? 어떡해? 아, 쉬운 것부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알지? Start with the low hanging fruit.
5: 아, 그래 좋네. 근데 그 선생님 하려면 무슨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좀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부산시에서 좀 해주는 거 없어?
6: 아,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 백화점 가서 나 빨리 강사 옷도 사야 돼. 알겠지? 여보 카드 줘. 아, 근데 아, 뭐 그것도 그렇고 아, 여보 그나저나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여보 이번 주말 계획 있어?
5: 아니 내 뭐 딱히 없는데 왜?
6: 나도 뭐 I don't have much planned. I've been meaning to go to a picnic. Are you down to go? 우리 소풍 갈까? 아니면 뭐 어디 축제 보러 갈까?
5: 축제? 야 축제 좋지. 아 근데 매주 이렇게 축제 찾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6: 아 여보 we clicked. 알지 my rule of thumb BEFM. 빨리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물어봐.
5: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영어 강사 자격증 그리고 이제 갈 축제까지 다양한 게 또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0: 네, 자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후추님이 한 5년 차 된 것 같은 분위기.
5: 아 유재님 둘이 몇 년 차 부부인가요? 네.
0: 5년 되면. 아, 5년 되면 뭐 이런가 뭐 부부마다 다를 수 있죠.
5: 아, 그렇죠. 네. 아, 우리 또 김민숙님도 반갑고요. 그리고 유저님이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왜 그 메신저는 무슨 톡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이거는 왜 너튜브라고 하나요?
0: 아, 어, 메신저도 사실 우리 풀네임 안 하고 카톡이라고 합니다.
5: 아, 그 부장님 민수가 잘못 읽고 있는 거죠라고. 예.
0: 저는 잘못 없어요.
5: 아예 깨톡이라고 해요. 깨톡.
0: I don't make mistakes.
5: 깨톡.
0: 예. 저는 깨톡을 하는데.

0: 여러분은 뭐 I don't know how you sound. 저는 계속 그 깨톡이라고.
1: 아 그런가요?
0: 네, 깨톡이 카톡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0: 네.
1: 우리 또 고수님 사연마다 결혼 연차가 달라요 하고요. 우리 유저님 안 오늘따라 아주 안카이지네.
0: 아니 근데 저도 너무 황당해. 이 과장님 문자 오는 거 다 안 읽어도 돼요?
1: 아, 네네.
0: 문자 이렇게 다 읽게 되면 좀 황당할 때, 우리가 황당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1: 소통, 방금 소통, 커뮤니케이션. 예예. 소통.
0: 아 과장님 오늘 몇 년 됐습니까?
1: 네네.
0: 네. 아 난 방송인 된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해야겠네요. 자 일단 오늘 저 뭐 그나저나 한 번 나왔고
1: 제가 네. 어제 거 썼거든요. 어제 거 열심히 봤어요.
0: 진짜 어제 일단 다 썼어요.
1: 예 따라 이거 따라 적기도 했거든요. I fell into a rabbit hole.
0: 네
1: 너무 좋더라고. I fell into a rabbit
0: 근데
1: hole.
0: 근데 오늘 the expressions that 민주 쌤 taught yesterday 한 sentence 단어 버렸어요.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My video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I fell into a rabbit hole. 이게 세 개 다
1: 예.
0: 어제
1: 예예예.
0: 12분짜리 세그먼트 한 문장에 다 넣었습니다.
1: 아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을 짜려면은 네. 이게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돼요. 빨리 털고 가야 돼.
0: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커버할 거 많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1: 아 yeah, first one is absolutely about English education.
0: 네, yeah, English education.
1: As you guys know, I'm in charge of this one.
0: 또 자기 일 갖고 왔네.
1: So every week I try to introduce a related to English education.
0: 네.
1: Busan City will offer a beginner level English education instructor training program in 3 cohorts, 3 groups. Each cohort will accommodate up to 15 participants and include a 2-week training course. 이제 부산 영어 교육 이번에는 강사 양성이에요.
0: 오.
1: 강사 양성 초급 과정을 운영합니다.
0: English Education Instructor Training Program.
1: 네,
0: I'm sure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어, 나 할까? 말까? Right?
1: 맞아요.
0: This
1: 맞아요.
0: might definitely be of help. So, details please.
1: Yeah, each program you can learn basic English teaching skills and also how to organize and manage your classes. I told you that there will be 3 groups, 3 cohorts from, you know, June 9 to 19th, first one, and June 23rd to July 7th, and the last one is July 9th to 23rd. Yeah, as you can see, the poster, Boogie.
0: Mm-hmm.
1: Yeah, 항상 Boogie가 들어가요.
0: 근데 Boogie 옆에 누구예요? Who's Boogie and who's not Boogie?
1: 아, 둘 다 Boogie, Boogie 형제, Boogie 형제.
0: Wow, we find out more about Boogie through you than through Boogie.
1: Yeah.
0: 우리 몇 주 전에 Boogie 애들 있는 거 알게 됐고요.
1: 네, 네.
0: 이 오늘은 Boogie Twin 있는 거 예, 알게 Boogie, 됐네요.
1: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0: 네.
1: Anyway, you can enjoy this class at Busan Global Village in Busan Jingu District. The important thing is you can enjoy this program for free of charge.
0: Oh, nice.
1: 굉장히 좋고요.
0: 네.
1: So, if you'd like to apply, please visit the you know, homepage of Busan Global Village and you can you know, get more information and also register this one.
0: 네. So, good news for those that might be thinking about, you know, maybe teaching English like officially. This is the best way to go about it. And the best part, it's free, right? Good to know.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챙기세요.
1: 아, 예, 예.
0: 네.
1: 저는 많이 문자 요정 너네 안 그래도 유저님. 문요가 문자 안 읽어주니 과장님이 읽어주잖아요.
0: 아.
1: 예, 예.
0: 와, 지금 근데 그러면 과장님이 문자 챙긴다. 문자 요정이 할 걸 과장님이 챙긴다.
1: 아, 그 안 그래도 후추님, 문녀님 뒤에서 울고 계실 유유.
0: 아마 저분 그쵸, 저 잘 삐지거든요, 여러분.
1: 예, 고수님, 문녀는 강한 요정이라 안 울어요.
0: 조심하십시오.
1: 네네.
0: 어, 근데 우리 first time messenger 우리 뭐지 문자 보낸 사람 파란 운동화님 휴일 어떻게 보내셨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뭐 투표하셨나요?로 물어보고 어, 파란 운동화님, welcome to the show. It's a pleasure
1: 아,
0: to have you.
1: 운동화님 반갑습니다.
0: 네.
1: 네네.
0: 오늘 저랑 1일 됐습니다, 여러분.
1: Yeah, second one. It's time to introduce second one. Second one is about exhibition.
0: 전시회?
1: 네, 전시회입니다. To commemorate the 150th anniversary of Busan Port Opening. 요거 올해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
0: 네.
1: Busan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pened exhibition all about the future of Busan as a Global Maritime Hub in 2050. Yeah, from last Friday. 그러니까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이제 2050 해양 수도 부산 관련 전시회를 개최.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0: 멋지네요.
1: 하고 있습니다.
0: 멋지네요. To look back, you know, to celebrate the past 150 years, let's look ahead to 2050. 어, 너무 좋아요. Please details.
1: Yeah, the exhibition consists of 2 main sections. The first 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a floating

0: 그러니까 이제 북구 강로 요새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부산이 이제 세계적인 뭐 그 중심 도시가 될 거다.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1: 멋집니다.
0: So, visitors can explore these two themes, quite tough themes, through a variety of contemporary artworks, including sculptures, paintings, and design. The thing is, it is also for free. You can enjoy all these programs for free. So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Busan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1: 네, good to hear. I think it's something very meaningful for those that might be interested in the industry, the sector, or maybe, you know, you even work in the sector. This is something that to look forward to in terms of maybe career path. Nice. 문자 더 읽을 거죠?
0: 아, 우리 후추님. 저렇게 사람이 시야가 넓고 생각이 넓어야 행정고시 패스하고 막 그런 거 봐요. 고맙습니다. 저 아는 분 아니에요? 이분 좀 모르는 분인데 고맙습니다. 예. Yeah.
1: 이 문자 좀 느낌 보니까 혹시 이 임 작가님 이거 후추님 이거 IP 추적 한번 해보세요. 혹시 시청에서 시청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네네. 아 그리고 여러분 문자 요정 뭐 상처받았다 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 예. 밖에서 수다 떨고 있습니다. 네. 아. 방송 집중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자, yeah. 다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0: Next one is you know, about another experience program. 2026 Nakdong River Estuary Wetland Experience Program.
1: Okay.
0: 아, 이거 어렵네요. 부산 2026 낙동강 하구 습지 체험 프로그램.
1: 어렵네요.
0: Yeah, will be held this weekend at 으숙도 Ecological Park, 이제 으숙도 생태공원 and 낙동 Estuary Eco Center.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You can enjoy various programs like personalized wetland experience programs such as you can enjoy insect or plant or bird living there and also other various experience booths, special performances and also you have chance to visit wildlife medical center etc.
1: Wow, this sounds really fun. Like for the whole family. 애들 데리고 가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0: 가족끼리 가기 참 좋은데요.
1: 네.
0: But the thing is, it's a bummer, but when it comes to some programs, you need to make reservations in advance.
1: Let me guess. It's already closed.
0: Yeah, 이게 인기가 많아. 인기가 좀. 지난주에 하려 했는데, 지난주는 또 너무 빠르고, 이번주에 하니까 또 자리가 좀 찼어요. Yeah, but still there are some programs 네. That you can enjoy by, you know, visiting on-site
1: 네.
0: Based on first come, first served.
1: 네.
0: So please visit the homepage and also check in detail. Yeah, as you can see,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1: 이 세그먼트 여러분 이름 오늘도 슬기로 부산이 아니고 어제 슬기로 부산으로 해야겠다.
0: 아, 예, 네. 이해하기 빨리 차요.
1: 네, 일단 네. 뭐 당연히 뭐 좀 인기 있는 거, the popular events and programs, I'm sure fill up very fast. But still, lots of other things to do and check out, right?
0: Yeah.
1: 좋습니다. We have one more to get to.
0: Last one is another festival. The 22nd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1: Oh.
0: 제22회 부산 국제 무용제.
1: That's right. I saw posters for this. Details, please.
0: Yeah, this one will be held from yesterday to this Sunday at Busan Cinema Center, Haeundae Beach, Busan Cultural Center, and even Busan Station, etc. A total of 44 dance companies from 13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ada, France, and Denmark, will take part in the festival, presenting more than 60 works.
1: 60 performances set to take the stage. So, opening ceremony.
0: 아, 맞습니다. Yeah,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this Friday, 6:30 p.m. at Busan Cinema Center.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like special outdoor stage on Haeundae Beach and others. Special performances.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this festival.
1: So that's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he 22nd edition of it, set to take place in our city throughout, I guess, this week, right? Up to the 7th, up till Sunday. So, definitely check that out. Nice. So, once again, not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our city of Busan, all brought to you by HK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s. 아,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왔죠, 그렇죠?
0: 아, 제일 중요한 부분.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0: 아, 우리 가기 전에 우리 진리님 반갑습니다. 배 과장님, 사복이 친근감. 진리님 또 우리 우수. 예, 이거 드려야 돼. 진리님.
1: 그렇죠, 그렇죠. 네네.
0: 아, 제가 요런 거 우리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어디 좀 새로운 자리에 갈 때나, 어디 뭐 취업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아, 내 얘기 좀 좋게 좀 해줘. 이제 부탁하는 거죠.
1: 네.
0: 예, 요럴 때가 있어요.
1: 내 얘기 좀 좋게 해줘.
0: 네, 내 얘기 좀 좋게 해줘.
1: 네. 네. 혹시 뭐 최근에 뭐 어디 부탁을 했습니까?
0: 아, 뭐 빈번하죠. 네.

0: 혹시 뭐 과장님 부탁을 받았어요 혹시?
1: 아, 네. 받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아 네. 우리 부장님 저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말인데.
0: 네.
1: 아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이런 것도 해야 돼.
0: 일단 네 이거는 그쵸 자신이 알아서 take responsibility you know for
1: 아니,
0: yourself
1: 아니,
0: right
1: 예, 내
0: yourself
1: 좀,
0: is enough
1: 아니 내 이야기 좀
0: 자신만으로 충분합니다
1: 아니, 안 충분해가지고 내 얘기 좀 좋게 해줘
0: oh, sorry 또 갑자기 화나네 네 그럼 그렇게 꼭 해야 되면요 네. 이런 말 있습니다 put in a good word for me
1: 아 good word for me
0: 네
1: 좋은 말 해달라고요
0: 저의 좋은 말을 네. 좀 하나 넣어주세요
1: 아 put in a good word for me
0: 네
1: 네네
0: Put in a good word for me라고 하면 되죠. 아. 이거 또 어디 쓰려고요?
1: 과장님. 아, 써야죠.
0: 좋아요. Well,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informative episode of 오늘도 쓰기로 부산.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아, bye-bye.
0: 다음 주 오죠?
1: 아, 옵니다.
0: 아, 확인해야 돼요, 항상. 네. And 여러분, thank you so much. Enjoy the rest of your day off. We'll see you back here same time, same place. Have a good on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Elections are often called the flower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꽃. This is because they aren't just political events to pick a candidate. They are choices that decide the very direction of our daily lives, from the schools our children attend and the public transit we use every day, to our neighborhood's welfare, safety, and local future. More things than we realize are tied directly to the single vote we cast. In particular, today's local elections were held to choose the people who will make policies closest to our everyday lives, including the may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istrict heads, and local council members. So joining us today is Mr. Kim Dong-woo, a reporter from Busan-Ilbo. 네, 오늘 더 인터뷰는 김동우 부산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First, I want to ask, did you cast your precious vote today? 기자님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1: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he voted this morning at a community center near his house, and he mentioned that despite the early hour, he saw many citizens already visiting the polling station to cast their valuable votes, which is wonderful to hear. Well, this local election has already recorded a historic high for early voting turnout. So could you share the final early voting figures for Busan?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부산 지역 사전 투표율은 어느 정도인지 부탁드릴게요.
1: 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부산 지역 206곳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지역 전체 선거인 285만 7,305명 가운데 60만 8,335명이 이 기간 투표하면서 사전 투표율은 21.29%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사전 투표율은 18.59%였습니다. 다만 전국 사전 투표율인 23.51%에는 미치지 못했고 17개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에서는 대구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동구의 사전 투표율이 24.90%로 가장 높았고 영도구와 북구가 각각 24.50%, 23.3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기장군의 사전 투표율은 17.81%로 가장 낮았고 강서구와 사하구도 각각 20.10%, 20.18%로 저조했습니다.
0: So he shares that early voting took place over 2 days on the 29th and 30th of last month across 206 polling stations in Busan. Out of a total of 2,857,335 eligible voters in the city, 608,335 cast their ballots during this period, bringing the final early voting turnout to 21.29%. He notes that this is the highest record since early voting was first introduced in the 6th local election back in 2014. And for comparison, the early voting turnout in Busan during the 8th local elections 4 years ago in 2022 was 18.59%. However, he points out that this fell short of the national early voting turnout of 23.51%, marking the third lowest among the 17 metropolitan governments, just ahead of Daegu and Gyeonggi. And looking at individual districts, Donggu recorded the highest early voting turnout at 24.90%, followed closely by Yeongdo-gu at 24.50% and Pukgu at 23.38%. On the other hand, Gijang-gun had the lowest turnout at 17.81%, with Gangseo-gu and Sahagu also seeing lower engagement. Now, the culture of taking voting verification photos has become very popular here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How far can citizens go with these photos, and what are the critical election law regulations they need to watch out for?
2: 자, 투표 인증 문화도 많이 자리 잡았는데요.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까요?
1: 네, 투표를 마친 뒤에 인증샷을 찍거나 이를 SNS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달 사전투표 때에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인증샷에 동참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2: 네.
1: 우선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SNS 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검열 문구와 함께 적어 게시하고 전송한 행위도 가능합니다.
2: 네.
1: 단 기표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선거 때마다 기표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에 전송하고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 그렇군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 문화는 의미 있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겠네요.
0: So he notes that taking photos and posting them on social media has become a common sight, which was, you know, easily observed during last year's early voting as well, and last month's early voting. While many people are expected to participate today, he warns that there are strict rules to follow. First and foremost, he emphasizes that taking photos inside the polling station is strictly prohibited. Verification photos must be taken outside the polling station building, and it is completely permissible to use signs or photo zones set up at the entrance of the polling station for your photos. He adds that voters can also, they are allowed to post or send photos on the internet, social media, or text messages showing hand gestures that represent candidate numbers, or photos taken in front of specific candidates' election poster accompanied by phrases or encouraging people to vote as well. However, he strongly warns that taking a photo of a marked ballot is completely illegal. Despite this behavior being repeated on social media every elec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hotographing a ballot inside the voting booth is forbidden, and violating this law can result in up to 2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4 million won. In particular, he notes th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established a policy to strictly deal with any actions involving photographing a ballot or marked for a specific candidate and transmitting or posting it on mobile messengers or social media. Now, once the voting officially concludes tonight, the focus will immediately shift to the ballot counting. So could you walk us through how the counting process is conducted?
2: 네, 오늘 투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개표가 진행될 텐데요. 개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십니까?
1: 네, 오늘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 투표함은 투입구가 봉쇄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된 뒤 경찰 호송하에 개표소로 운반됩니다. 구 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도 경찰 호송하에 개표소로 옮겨지는데요. 부산에는 각 구군별로 한 곳씩 총 16곳의 개표소가 마련됩니다. 여기에는 6,600여 명의 개표 관리 인력이 투입됩니다. 실제 개표 과정은 사람의 손과 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직접 확인해 오 분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단순 보조장비 역할을 하며 분류된 투표지는 실물 확인과 다단계 유관 심사를 거쳐 최종 집계 됩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0: So he outlines that as soon as voting closes at 6 p.m. tonight, all ballot boxes at the polling stations will have their slots sealed and locked with specialized security seals. They will then be transported to the ballot counting centers on their police escort. The same escort applies to the early voting and mail-in ballot boxes currently secured at the district and county election committees. For Busan, a total of 16 ballot counting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one in each district and county, and mobilizing a workforce of roughly 6,600 personnel. He emphasizes that the actual counting process relies strictly on human hands and eyes. Rather than relying entirely on machines, the physical ballot sorters serve merely as auxiliary tools, and election officials manually inspect every single sorted ballot.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The time is now 11:45. And with that, let's jump into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ng-mi is joining us from Jakarta.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영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Today is a national local election day here in South Korea. And for our first story, let's take a closer look at Indonesia's election system. As the country conducts one of the world's largest single-day elections, could you walk us through how the system operates? 네, 오늘은 대한민국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첫 소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당일 선거를 치르는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와 또 선거 진행 방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2월 14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포함해 총 5장의 투표용지에 한꺼번에 기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37개 주지사와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필카다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인구를 고려하면 선거 운영 규모도 상상 이상일 것 같은데요. So the term of office for the Indonesian president is 5 years and re-election is possible. To reduce election cost, a key feature is hol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arliamentary election, and local council election simultaneously on the same day. In the most recent election on February 14th of 2024, voters cast their ballots all at once on a total of five ballot papers, including for, of course, the president. And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Pilkada, a local election to select 37 governo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was conducted separately. Well, conducting multiple elections on the same day is certainly a notable feature. How do key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registered voters and voter turnout compare? 하루에 다섯 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면 선거 행정이나 유권자 생명에서 좀 부담이 클 텐데요. 등록 유권자 규모와 또 실제 투표율 등 통계적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 네, 인도네시아는 등록 유권자만 2억 480만 명으로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권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난 2024년 대선 투표율은 82.39%로 글로벌 평균인 65.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대규모 당일 투표를 위해 전국 82만여 개 투표소에 570만 명의 선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별도로 치러지는 지방선거 필카다 역시 통상 70%에서 80% 사이의 안정적인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세계 최대 규모 선거란 이 표현이 실감나는 대목인데요. So Indonesia has 204.8 million registered voters, making it the country with the third largest number of voters in the world, following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voter turnout for the past 2024 presidential election stood at 82.39%, greatly exceeding the global average of 65.6%. And for this massive single-day voting, 5.7 million election personnel were deployed across approximately 820,000 polling stations nationwide. The separately held local election, Pilkada, also typically maintains a stable turnout between 70% to 80%. Now, South Korea operates an early voting system to help ensure voter participation. Does Indonesia have a similar mechanism in place? 여기 한국은 사전 투표자를 통해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제도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1: 네, 한국식 사전 투표는 인도네시아에 없습니다. 다만 타 지역 유권자를 위한 전입 유권자 제도가 있어 일부 투표용지에 한해 제한적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선거 당시 이 제도로 인해 해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무엇보다 수작업 괴표에 따른 과로로 선거 관련 10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지면서 현재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0: I see. So there is no Korean style kind of early voting, right? However, there is an absentee voter system for voters from other regions, allowing limited voting on only certain ballot papers. Yet during the 2024 election, this system caused a shortage of ballot papers at overseas polling stations. And above all, a tragedy occurred where 114 election administrators died from overwork due to manual vote counting, which has now triggered official discussions on policy improvements. And that highlights some of the challenges involved in managing an election of this scale. And looking ahead, are there any major elections scheduled in Indonesia this year? And could you also outline the timetable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그렇다면 올해 인도네시아의 주요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차기 대선 일정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1: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일부 지역의 소규모 재선거만 진행되는 수준입니다. 차기 대선은 2029년이라 프러버 정부 행정부는 현재 집권 2년 차를 맞아 임기 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의 2억 8천만 인구를 하루 만에 묶는 인도네시아의 국제사회도 주목하는 독자적인 행정 모델입니다.
0: 그렇군요. 예,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해가 되는데요. So this year is a year without nationwide elections, with only small-scale re-elections taking place in some areas.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s scheduled for 2029, so the Prabowo administration is currently spending the first half of its term, marking its second year in power. Indonesia's election method, which unites a population of 280 million across the more than 17,000 islands in a single day,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mode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lso paying attention to. So Indonesia's election model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most, one of the largest and most complex in the world. So thank you for that overview. We have a message from Peung Gwon-nim saying it's the first time to learn about Indonesian voting system. So definitely very interesting indeed.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Indonesian President Prabowo recently presided over the launch of a large-scale village cooperative initiative aimed at strengthening rural economies.

0: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is?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농촌 경제 자립을 위한 대규모 마을 협동조합 출범식을 직접 주재했다고요?
1: 네, 지난 5월 16일 프로보 대통령은 동자바 응안주쿠에서 메라푸티 마을 협동조합 1061곳의 동시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1단계로 자바 지역에 우선 구성됐으며 각 협동조합마다 17명을 고용해 약 1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 협동조합은 단순 물자 공급과 식료품 유통, 농산물 매입, 비료 보조금 배분, 소액 대출까지 담당하는 농촌 복합 경제 거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Now, on May 16th, President Prabowo presided over the simultaneous launch ceremony of 1,061 Meraputi village cooperatives in Ngajuku, East Java. As a first phase, they were initially formed in the Java region, and by employing 17 people at each cooperative, approximately 18,000 jobs will be created. And this cooperative will function as a complex rural economic hub that handles simple material supply, grocery distribution, agricultural product procurement, fertilizer subsidy allocation, and microloans as well. And of course, the initiative appears to cover a broad range of functions, so that's great to hear as well. But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in Indonesia. 네,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신원 이영미였습니다.
0: All right. And listeners,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mention that if you like to listen to this episode again, you can find our show at befm.or.kr or on BEFM app as well. Let's listen to Sam Oak with Spac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4: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4: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0: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1: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0: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1: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0: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1: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3: I call him.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
5: Annyeonghasey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or that amazing performance. Wow, I love your voice, Minsu.
1: 목소리가 옷구슬 같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뭔가 색다른 표현을 생각해봤거든요. 약간 비단 같아요. 실크 같던데 약간 반짝반짝 반질반질 계속 이렇게 흐르는.
0: 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you said it's best to listen to it in the morning, right?
0: Yes.
1: 아침에 들으며 듣는 걸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네. 상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받으면서 이 곡 네. 듣는 느낌. Oh,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Minsu. I'm so happy that we have one more live left. So do stay tuned. All right, now since the song title is If, we thought it'd be fun to do some what if questions.
0: 네.
1: 곡 제목이 if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만약에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해요.
0: 네.
1: Inside this box next to you right now, there are what if questions that our crunchers sent in. Actually, we received so many, so it was hard for me to choose them. 지금 민수님 옆에 놓인 통에요. 크런처들이 보내준 만약에 질문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고르는데 힘들었습니다.
0: 제가 여기서 또 뽑으면 되는 건가요?
1: 맞아요. 뽑으셔서 하나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pick the first one?
0: Okay. I'll do the pink one.
1: Okay. 읽어주시고 please read it for us.
0: 요술 램프 지니를 만난다면 어떤 세 가지 소원을 빌 건가요?
1: If you met a genie from a magic lamp, what three wishes would you make?
0: 아, 벌써 행복해요.
1: Happy already imagining it. Yeah.
0: 우선 처음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빌고 싶고요.
1: Oh, firstly, you would like to wish for the health of everyone. Yeah. Everyone, as in the people you love?
0: Maybe just everyone in the
1: world. Oh, okay. Yeah. Everyone in the world. Ooh, you're nice. Okay.
0: 그리고 두 번째는 잔고가 바닥이 나지 않는 통장을 달라고.
1: 저도요. 제 것도 같이. And she would like to ask for a bank account that does not go to bankrupt or does not empty out. It will always be filled with money. All right. And what about the third one?
0: 세 번째는 마이클 잭슨의 무대를 한번 볼 수 있게.
1: Oh, wow.
0: 한번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1: Oh, you would like to see Michael Jackson's 네. live performance. You want him 네. to be back alive to watch it. Oh, is he like your number one artist?
0: Yes, he is.
1: Okay.
0: 마이클 잭슨이 뭔가 저를 음악을 하게 만들어 준 저의 어떤 뮤지션이에요.
1: Okay, so through Michael Jackson, she was inspired to do music. How interesting. 마잭님.
0: 네.
1: All right, Michael Jackson. Okay, do you want to pick the next one now? 두 번째 거 한번 뽑아볼까요?
0: 이번엔 노란색으로.
1: Okay, the yellow one. What is it?
0: 음악을 안 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If you hadn't become a musician, what do you think you'd be doing now?
0: 저는 매일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계속 이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다른 일이 상상이 되면 사실 저는 그 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서 그래도 만약에 하나 꼽는다고 하면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Oh, okay. So she asks this question to herself almost every day. Would I be doing music, continuing it? But she would only do something else if she's able to imagine herself doing something else. But if there was something else, that would be doing business. What sort of business, though?
0: I don't just business.
1: Just business yeah. in general? Okay. Just becoming the CEO, I guess.
0: 네,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일 벌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1: oh.
0: 하지 않았을까
1: okay.
0: 싶어요.
1: Alright, so you like to just start with doing like things,
0: Mm-mm.
1: get things started, yeah. okay, projects, whatnot. Interesting. Yeah, 사업가 민수, I can imagine that. Alright, do you want to pick the next one now?
0: Oh.
1: Next one is another yellow one. I wonder what it is.
0: 팬들이 바퀴벌레로 변해서 공연장에 있다면 노래를 들려준다 아니면 내쫓는다.
2: Oh, okay. So if your fans suddenly transformed into cockroaches and were sitting in the audience at your concert, would you still perform for them or let them out? Your answer is?
0: 만약에 알아볼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바퀴벌레 어깨 이렇게 앉아놓고 노래 불러줄 것 같아.
2: 알아볼 수 있다면요?
0: 알아볼 수 있다면.
2: 오케이. Okay.
0: 그러니까 for sure 해야 돼요. Okay. 이 바퀴벌레가 나의 팬이라는 거가.
2: 아, 네. Only if. 네. Okay. So only if she's able to recognize that the cockroaches are her fans, she would even put them on her shoulder and perform yeah. for them. Oh my gosh. Are you enjoying? Like, okay. Oh, that's pretty icky, but okay. Okay, you're nice. Let's say you're nice. Okay, should we move on to the next one?
0: Yep.
2: Next one is...
0: 지하철에서 누가 방귀 끼고 코를 막고는 민수님을 쳐다본다면?
2: 어떻게 하실 건가요?
0: 아니, okay.
2: So if someone farted on a crowded subway, covered their nose and stared at you, what would you do?
0: 근데 이땐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Uh-huh.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막 저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2: 맞아요.

0: 보통 이제 연애를 할때 저는 좀 제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랑을 하는 편이에요. 네.
1: Oh, okay. So you're like
0: 제
1: the active
0: 마음에
1: type.
0: 집중해요.
1: Oh, okay. You focus on your own heart.
0: 네.
1: So like you express a lot? 표현도 많이 그럼 하시는 편이에요?
0: 네, 완전
1: Oh.
0: 그렇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도 제발 사랑을 쟁취했으면 좋겠다. 원하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1: So you always tell your friends too to go for love, fight for your love.
0: 맞아요, 맞아요.
1: Oh,
0: 진짜 go
1: okay.
0: for love가 제 저예요.
1: Oh,
0: 제
1: that's you.
0: 성격이에요.
1: 그렇구나. 뭔가 새로운 저 면을 알게 된 느낌이에요. Yeah, something new about you. I love it. Okay, but you know what? If that phrase, I love you, was to disappear from the world, what would you use to express love? 근데 이렇게 표현도 잘 하시고 뭔가 적극적인, 주체적인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어진다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을?
0: 사실 애초에 사랑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아서, 네, 제 노래 중에 커다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제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커다란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어라는 노래인데 아마 그 노래를 들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1: Oh, sweet. So Minsu initially thought 사랑해 or I love you is not enough to express all the love that she has. And one of her songs is 커다란 XX love, like XS large, you know, XS love. So she would let the other person listen to this very song to express her love. All right, interesting. Okay, and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It's the final letter, U.
0: You.
1: This one is for you. You. Now, Crunchy is spending this moment with us right now. It's for you, all right? 마지막 글자 U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크런처들. 당신, 유를 위한 시간이에요.
0: 네.
1: 네, so we receive questions through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Culture Crunch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크런처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Minsu, is there a summer song you make sure to listen to every year? 꼬막이나 님이 보내주셨어요. 민수님, 해마다 꼭 챙겨 듣는 여름 노래가 있나요?
0: 없어요.
1: Okay, no. But the answer is simple no.
0: 네, 여름 노래 매번 그렇게 찾아듣지 않는 것 같아요. 네.
1: 그러면 딱히 뭐 계절 때문이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0: 네,
1: 음악을 좀
0: 듣고
1: 달리 듣는
0: 싶은 거
1: 편인가요?
0: 듣는 것 같아요.
1: Okay. So she doesn't have a summer go-to song, but she was just listen to songs that fits her current emotions. Yeah? Okay, all right. Moving on to the next one then. I'm actually curious about your playlist for late night hours. 새벽 플레이리스트 궁금해요.
0: 새벽에 생각보다 가요를 좀 듣는 것 같아요.
1: Okay.
0: 네,
1: 네.
0: 이소라 선배님 앨범이나 아주 센치해졌을 때는
1: 와. Wow.
0: 네.
1: Okay. So when she becomes really emotional and sentimental, she would listen to a lot of Korean songs, pop songs. For example, songs by 이소라, which tend to be really quiet,
0: 맞아요.
1: melancholic.
0: 네.
1: 아.
0: 그때 듣는 것 같아요, 정말
1: Oh,
0: 이소라.
1: 새벽에.
0: 네.
1: Okay. A lot of 이소라 songs during late night hours. Moving on, if you could keep only one photo from your phone album, which photo would you choose? 서닷닷님이 휴대폰 앨범 속 사진 중한 장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사진을 남기고 싶으세요?
0: 네, 저는 저희 할머니 사진을 골랐어요.
1: Your grandma!
0: 네, 좀
1: Okay.
0: 귀여운 맨투맨을 입고 있는, 네.
1: What does it say on the shirt?
0: World's greatest grandma.
1: So, we just saw an image of Minsu's grandmother wearing a Men2Men shirt saying "World's greatest grandmother." Oh, she looks so cute and lovely in that photo.
0: 네, 아마
1: Aww.
0: 할머니 라디오 한번 또
1: 아, 진짜. She should be on the
0: 네.
1: radio, definitely. She's saying we too. How cute. Okay, so that's the photo that you would leave
0: 네,
1: from your phone.
0: 저걸 절대 못 지울 것 같아요.
1: 어,
0: 네.
1: okay. She will never be able to delet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떡 사이소, 떡.
3: Wow, that looks really tasty. It kind of looks like jelly, or maybe cotton candy. 그거 이름 뭐예요?
2: 아, 이거. 이거는 떡. 떡. 요게 떡이라 하는 건데. 자, 한번 드셔보이소.
3: Oh, thank you. Oh, but first, I have allergies, so I do need to check. Does this have dairy?
2: Dairy? 아, 다이어리. 여기는 떡집이라, 예. 다이어리 살라무죠. 짜게 문방구 보이지, 예. 글로 가이소. 오케이. 다이어리, no here.
3: So you're saying all the food here is dairy-free, right? That's great. Oh, then how about nuts? Which ones don't have nuts?
2: No, not... 아, 아이고, 노그릇 말하는가 봐. 요새 K-culture라 해가 한국 그릇도 인기라 카드만은. 자, 이리 와보소. Come on.
3: Come on? Wait, are you taking me to a nut-free store or something?
2: 자, 내 손가락 잘 보이소. 여기 쭉 가가, 옆으로 돌아가, 직진해가, 다시 돌아가,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좀만 더 가면 거기 녹그릇 팝니다.
3: Ah, got it. You just pointed me to a place with no nuts. All right, I'll go check it out. Thank you, bye.
2: 아이고, 안 사도 되니까 요거는 하나 먹고 가이소. 이게 한국의 정이다, 인겨. 자, 아, 맛이나 보이소.
3: Oh, thank you. But I am worried about an allergy. So I'll pass. Thank you anyway.
2: 아이고, 참말로. 뭐 사는 게 억수로 급한가 봐. 이 맛난 떡을 안 먹고 가네. 아이고, 어여 가이소. Bye. See you soon.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Does this have dairy? Does this have dairy?
2: Does this have dairy?
1: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을 통틀어서 dairy라고 합니다. Dairy.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을 때 I'm allergic to dairy 혹은 I can't eat dairy 라고 말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Does this have dairy?
3: Does this have dair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0: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The time is now 4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您现在正在收听的是每天晚间11点至12点为您带来的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欢迎打开2026年6月3号星期三 UBFM 90.5釜山英文网综釜山英文广播为您带来的一小时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我是龙哥。今天是韩国第九届全国同步地方选举投票日，本次选举将选出地方自治团体负责人、地方议会议员以及地方教育自治相关职位的代表。与此同时，上周五和周六举行的提前投票也传来了消息，提前投票率达到23.51%，创下韩国历届地方选举中的最高纪录。地方选举关系着未来四年我们生活的社区、城市以及呢地区的发展方向。人们把希望家园变得更宜居、更美好的期待郑重地盖在选票上。而社区与城市的改变也正是从这一张张选票开始慢慢发生的。从明天开始，我们所在的地区呢又将迈向怎样的未来呢？让我们一起期待，共同关注。好，今晚的第一首歌曲呢来自 Kiki 的Dancing Alone.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All Star
2: English.
3: The clock has just passed 6:08, and the polls for the 9th national local elections have officially closed.
2: That's right.
3: Did you cast your vote today?
2: For sure, for sure. Polling stations were busy all day as people came in and out, of course, to vote. Because local elections aren't just about politics, you know. They're about the places we live in and the lives we lead every day. That's why so many people came out to vote.
4: That's right, exactly. Whether your candidate wins or does not, we all share the same hope, making our communities a better place to live. So we'll be checking in with the election results throughout the show. 여러분, 이브닝 영어 친구.
2: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Hello, everyone. I am Joan Kim, the DJ of All 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2: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2: That's right. We have R&B 황제 김주환 with us in the house.
4: That's right. Hello.
2: 안녕하세요, 형. How are you?
4: I'm good. How you doing, my brother?
2: Good. Thank you so much. Big thank you to all of our listeners tuning in on the radio, watching us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I do hope you enjoyed today. Maybe got that rest. But most importantly, 여러분, to all that took the time to exercise your precious right to vote. Everybody did a wonderful job, right? If you got out there, you know, voted. Now, while we are waiting for the election results to come in, we're going to take some time to look at some very unique election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Hyung, have you heard of something called a blank vote?
4: Oh, you mean like in France? If voters don't like any of the candidates, they can submit an empty ballot.
2: 맞아요.
4: It's officially counted as a valid expression of the choice, signaling a warning to politicians.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2: 맞아요.
4: 아무 이름 안 쓸 거야.
2: 왜냐면 가끔씩 그것도 좀
4: 다 별로야.
2: 그렇잖아요.
4: 약간 이 느낌이죠.
2: 네. 나를 싫어하면 반대 예를 들어 like your competition, but even not voting for the competition, they just voted for nobody.
4: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네. 안 할 거다.
2: 맞아요. Yeah.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때 백지 투표, blank vote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의 의사수단이자 네, 표로 인정되는 거죠. 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무효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4: Yeah, and there's another interesting fact. Like countries like Australia, if you don't vote without a valid reason, you have to pay a fine about 20 Australian dollars.
2: Oh.
4: So no wonder there's a voter turnout that's always over 90%.
2: Wow, 90%, right? I can't imagine. But I think if you put it like a fine at the end of it,
4: 그렇죠.
2: If you don't vote, you get fined.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4: 그렇죠, 그렇죠.
2: 네. But I heard in Australia, it's not all that strict. They also enjoy Election Day like a festival. They even have something called,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Democracy sausage.
4: 어떤 맛일까?
2: 민주주의 소세지라는 이 진짜 소세지일까? 진짜 먹는 소세지겠죠? 네. I don't think it's like this like, you know thing that they give you after you vote. 얼마나 좋을까? 투표하고 you did good job. Here's a sausage for you.
4: 약간 핫도그 같은 거 아니겠어? 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2: 그쵸. 이거 사진 한번 봐야겠다. Democracy sausage. 네, 너무 That's 궁금해요. Right. Democracy sausage. Australia 바로 나오네요. Democracy sausage in Australia.
4: 그 소시지만 주는 거예요?
2: 잠깐만요. 아니면, 이거 여기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저는 아직 그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4: Right. Well, you know, it's almost like a community celebration in Australia, and they grill and sell sausages outside the polling stations, and grabbing one after voting because it's becoming a long-standing tradition.
5: 진짜 맛있겠다.
4: See, I told you, right? 야 이렇게 해가지고 소시지 핫도그처럼.
5: 네. 어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소시지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니까 좀 바삭하게.
4: 바삭하고. 네. 약간 Polish dog.
5: Right, a little crusty on the outside, yeah. probably juicy on the inside. 네. 어 근데 I think they have like grilled onions on here. 아 근데 저는 제 핫도그에 머스터드는 안 뿌리거든요. Do you put mustard on your hot dog?
4: Of course.
5: 아 진짜 편하게. 호떡에는 머스터드가 안 되죠.
4: Do you like relish?
5: Oh, I love relish.
4: Relish.
5: 어, 그렇죠. But so democracy sausage. This is something that you know, even Australia. I think this is kind of just to get the culture of voting a bit more, like make it like a fun thing yeah. for everybody, right? Although you know, there's nothing like you know, democracy isn't something to like play around with. Obviously, they know how important it is, but to make it more accessible, to make it more friendly. To everybody.
4: I would imagine just, you know, since it's a day where people go out and vote, they take a day off and 네. people would like get together, go to the voting booths and then, you know, like, you know, hang around, do some, have some hot dogs on the grill because hot dogs aren't hard, right?
5: Yeah.
4: Have a democracy dog, right?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It'd be sort of nice just to know that you did your duty.
5: 맞아요. 네.
4: 약간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투표를 했으니까.
5: 우리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
4: 순대.
5: 소세지.
4: 민주주의 순대. 민주주의 순대.
5: 네, 민주주의 순대. 민주순대?
4: 민주순대.
5: 민주순대?
4: 민주순대 떡볶이.
5: 네, 민주순대. 어, 이거 괜찮은데? 형 우리 뭐 뭐지 대선 때 다음 대선 민주, 때니까
4: 순대 떡볶이 딱 해가지고
5: 네, 네. 어, 우리 PD님이 우리 이 순대 이게 식당 이름도 한다 민순이네 어때요 네. 민수 순대 여러분 드실 거죠 투표하고 드실 거죠 네 So like I said, you know, your precious right as a citizen here in Korea to get out there and vote. So hopefully you know, exercise that precious right. But give yourselves a pat on the back if you did. 자, real quick. 그렇다면, 자, 오늘 뭐 vote 아마 하루 종일 이 단어 우리 BFM에서 들었을 겁니다. 투표, vote, V-O-T-E. 근데 vote는요, 당연히 투표의 의미 있는데 꼭 근데 여기 선거 때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메뉴를 고를 때, 뭐 갈 곳을 정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민순이 그 순대 나 한 표, right? I vote for 순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 should we have for dinner? 난 피자 한 표. I vote for pizza. 그렇게 할 수 있죠.
4: 나는 네. 치킨 한 표.
5: 네.
4: 나는 피자 한 표.
5: 그쵸. 2-1 pizza wins.
4: 너 매일 피자 어저께 먹었잖아.
5: 피자 너무 맛있어요.
4: 그래서 해야죠. 네.
5: 그래서 I vote for 뭐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네, 뭐 한 표 주는 거 대해서 I vote f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똑같은 의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My vote goes to. 네, 나는 뭐뭐에 뭐뭐를 선택할래. 그래서 예를 들어 아 오늘 진짜 더운 여름 날이네요. 전 오늘 아이스 커피를 선택해야겠어요. It's so hot today. My vote goes to an iced coffee.
4: That's
5: 네,
4: right.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난 찬성, 난 네 편이야 라고도 네, 표현하고 싶으면요. You've got my vote. 네, you've got my vote.
4: 나 이거 끝나고 약간 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5: 형, yeah, my vote. 이 도전 마인드 너무 좋아요. You've got my vote.
4: 그렇지.
5: 형은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위로 말도 될 수 있죠. 네.
4: 머리 약간 이르니까 좀 짧게 자를까 생각하고 있는 you got my vote.
5: You got my vote.
4: 좋은 너무 생각.
5: 너무 잘 그렇죠. 어울릴 것 같아. 네.
4: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뭐 치킨 얘기하다가요. 웃긴 얘기할까요?
5: 네. 웃긴 이야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4: 우리 동생이 네.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있어.
5: 설마 치킨을
4: 아니.
5: 뭐지?
4: 돈까스 맨날 먹어서.
5: 돈까스를 맨날 먹어서.
4: 네. 맨날 이건... 뭐 먹자고
5: 잠깐,
4: 하는데.
5: 잠깐, the guy or the girl?
4: 남자친구가.
5: 아 남자가.
4: 뭐 먹자고 하는데.
5: 네.
4: 돈까스 먹을까?
5: 어떻게?
4: 돈까스... 460원 돈까스였대.
5: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진짜 제육볶음 or 돈까스면 무조건이잖아요.
4: 그래서 맨날 무조건 뭐 먹을까?
5: 무조건이야.
4: 괜찮아. 괜찮아. 네. 근데 어느 순간은 갔는데 그 여자분이.
5: 돈까스야 나야.
4: 맨날 돈까스. 그래서
5: 돈까스야 나야. 돈까스 or me.
4: 근데 자기가 너무 한심했나 봐.
5: 네.
4: 365일 돈까스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잃은 인생을 매일 돈가스야. 도전도 없고 그냥 매일 돈가스.
2: 네.
4: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2: 진짜.
4: 여러분 돈가스만 드시지 마시고.
2: 네.
4: Something new.
2: 맞아요. 네. 근데 All Star는 맨날 드시세요.
4: 네.
2: 네. All Star English는 맨날 먹을 수 있습니다.
4: That's right.
2: 그렇죠. 자,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형.
4: That's right. We have everybody's favorite corner. It's called 이노 잡. 이노를 끝을 잡고 in the segment, just give us a ring. You can sing your hearts out. And while you're at it, if you need some help, we'll give you some tips on the song and pick up a little bit of English while
2: 맞습니다.
4: you're at.
2: 네, 저는 오늘 그 도전 곡도 너무도 기대되고요. 우리 부스타분들도 벌써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조님, 조아님. 이노잡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4: 저도요. 네, 지난주 이제는... 노래도 불렀지만
2: 네.
4: 노래가 좋아서 이번 오늘 도전자들도 좀 기대가 되네요.
2: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자, 우리 아까 음식 대해서 살짝 말했는데요. 우리 고수님은 난 삼겹살.
4: 삼겹살.
2: 삼겹살이랑 돈가스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이 튀김 그 입힌 you know the just it's just you know pork that's fried, right? You
4: know. 그렇죠.
2: 네.
4: 우리 돈가스는 매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세 끼는 못 먹을 것 같고 네.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2: 그렇죠.
4: 그리고 삼겹살은
2: 네.
4: 날씨
2: 좀 그 기다려 고기, 안 되겠어 나도
4: 그
2: 이거
4: 있잖아요.
2: 좀 참여해야 될 것 같아 날씨 좀 기다리세요
4: 삼겹살 아니더라도 김치찌개 네. 안에 그 삼겹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2: 여러분 저는 진짜 김치찌개 삼겹살 무조건 삼겹살입니다
4: 그러니까
2: 무조건 돼지고기요
4: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요리 되니까
2: 네.
4: 삼겹살 그
2: is
4: 부위에
2: like, It's like that I don't know you could I could eat it every day and it's like you could eat it in a different way
4: 그렇죠.
2: every day, right?
4: 약간 그 볶음처럼 이렇게 제육 볶음처럼 할 수도 있고.
2: Right.
4: 약간 그 야채랑 이렇게 볶아서 드실 수도 있고.
2: Right. You could eat it steamed, you could eat it fried, you could eat it grilled,
4: baked,
2: barbecue.
4: You could steam it.
2: Yeah.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음식만 하니까 이보세요. 우리 부산들 다 똑같네요. 우리 두둥님은 나는 고구마 치즈 돈가스라고 네. 하는데 다은님은 고치돈 맞나요?라고 네. 하는데요. You're not, none of you are wrong.
4: Delicious.
2: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 일단 뭐 이번 시간 줄까요? 좀 주겠습니다. 날씨 좀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요정 씨.
0: 네?
1: 그 삼겹살 아니면 돈가스.
0: 하나, 둘, 셋. 삼겹살.
1: 오케이. 아,
0: 저는 삼겹살 남자다. 좋아합니다.
1: 남자도
0: 네, 네, 네. 자, 이제 음식을 읽고 지나갔어요.
1: 요 정도. 네. 식사하는 거구나.
0: 네, 삼겹살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날씨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비가 한창 내렸잖아요. 네. 오늘은 정말 네
1: 어저께 비 오고 나는 누가 왔지 오늘?
0: 아, 그니까요.
2: 진짜 no, it's 근데 it's so strange.
0: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일이요 우리 조한 형이 가고 나서 또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아볼 텐데.
2: See? I mean the coincidence? No. 근데 형,
0: 네네네.
2: I think we're gonna put it to the test. Uh-huh. 이건 진짜 이때 형 내려올 때 비 안 오면 진짜 인정해줄게요. 네. Like I'll like hands down like give you the crown of 날씨 요정.
0: 네.
2: 그 뭐지? 그 장마 기간 때.
0: 네네네.
2: During monsoon season.
0: 네네네.
2: During monsoon season 형 내려올 때 딱 그때 비 그치면.
0: 아 그걸 진짜 인정해야 돼요.
2: 인정해줘야 돼요.
1: 서울에서는 매일 비 맞아.
0: 아, 부산 한정이군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1: 네. 한번 보죠.
0: 자, 내일의 기온입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19 degrees and high of 26 degrees.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은 날씨가 되겠고요. 내일의 하늘 상태를 보면은 오전에는 조금 흐리겠고요. 오후에는 다시 맑아지겠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요. A brief shower is possible. 이게 오전일지 아니면 오후일지 아 이게 아직 확실치가 않거든요. 근데 소나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And also air quality will be good. 하지만 UV index remains very high. So don't forget your sunscreen.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요. Come rain or shine. 이걸 찾았는데요. 이 뜻이 비가 오든 말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문으로 I'll be there. Come rain or shine.
1: 오.
0: 맞나요?
2: 아니 오늘 여술봉 어디 갖고 지금 무슨 왜 펜을 들고 계세요?
0: 오늘은 흰색이 좀 끌리더라고요.
2: Magic wand?
0: 네, 오늘은 좀 흰색이 좀 끌려가지고 흰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2: 와 이분 진짜 자기 마음대로네.
0: 아, 아 왜냐면 요정. 이거는 BFM 볼펜이에요.
1: 해리포터.
0: BFM 볼펜.
2: 홍보겸으로 조금
0: 가져와 봤습니다.
2: 네.
0: 자 그래서 예문 이렇게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네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hundred floor observatory.
2: 네. 자 우리 부스타분들 이런 코멘트 남겼네요.
0: 네네.
2: 오늘 쉽지 않는 방송입니다. 날요 정신 꽉 붙잡아.
1: That's 뭐 right.
2: 힘듭니까? 요즘 힘듭니까?
0: 아 좋아요.
2: 날씨 요정.
0: 좋습니다.
2: 중꺾마. 중꺾마.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으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click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이 노래 끝을 잡고 BFM 시민 소통 코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You call in, you sing your hearts out. You get a bit of singing coaching tips from none other than Kim Johan. And of course, the winner takes home a 10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And the non-winner doesn't go home empty-handed. They either get their choice of chicken or pizza. 네, 여러분 진짜 win-win이에요. 근데 한 사람 조금 더 win하고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노잡 도전할 곡은 어떻게 됩니까, 형?
1: It's a great song by one of the greatest, I would say, acapella R&B groups 맞아. ever. Boyz II Men.
0: 나 이 Boyz II Men 진짜 너무 좋아.
1: 대한민국 진짜. 사람들이 사랑하는 R&B 그룹이죠. Boyz II Men. 그리고 사랑하는 그 노래 End of the Road.
0: 아,
1: 진짜. What a song.
0: 아니, 진짜 이 노래, 이 그룹 다 좋아요. My and I think I shared the story with you. My first ever CD that I bought with my own money was Boyz II Men 2, their second album.
1: You know the funny thing about End of the Road? It wasn't actually an official release. It was from an OST. OST에 나왔던 노래가 뜬 거예요.
0: 쿨 아이 하모니 앨범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없어요.
0: 진짜?
1: It's not on Cool AI Harmony. It was on an OST, but the song came out and it hit the charts. And actually, it was bigger in Korea.
0: 진짜요?
1: Yeah. And then what happened is right after... it wasn't on an official Boyz II Men album,
0: 네.
1: so Babyface wrote the original, and then it wasn't on their album, so they came out with the second album, I'll Make Love to You.
0: 네.
1: But Bill Boyz II Men said, "Man, it's the same kind of song. Make me sing." But then he goes, "Trust me," and they didn't want to sing it.
0: 진짜요?
1: But the manager said, "Sing it."
0: Oh man!
1: And how did that do?
0: Oh man, what could have been, right?
1: Yeah, so
0: 너무 다행이다.
1: A lot of people in the world didn't know about End of the Road. End of the Road 그때, not a lot of people knew it. So it was weird. So they became the love, I'll Make Love to You, and then End of the Road was like an OST.
0: 와, 진짜 그런 비하인드 있었네요.
1: Might have been the movie Boomerang, I'm not sure, but it was an OST song.
0: Now, this is obviously a song that hit number one on the Billboard charts.
1: Boomerang, yeah.
0: 네, Boomerang, 그 OST에서 나왔고요. 13 weeks at number one.
1: Yeah.
0: That's pretty good.
1: So it was an OST, but not an official release from Boyz II Men. It was a movie song.
0: 네.
1: So, you know, they wanted a song for their own. So that's when I'll Make Love to You came out after.
0: 여러분, 오늘 도전곡 End of the Road by Boyz II Men.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And with Han Young, I'm going to share a mini story.
1: 이름이 뭐야? 누구야? 누구였어?
0: I'm going to share my own personal story.
1: 얼마 울었어?
0: With Boyz II Men. 저는요, 미국에서 너무 고마운 게 I got to see Boyz II Men live before they started not performing anymore, right? 왜냐면 네 명이었고 한 사람 그 베리톤 그 베이스 하는 사람 마이클 멤버가 빠졌잖아요. And I got to see them twice when they were a trio. It was Wanye, Sean, and oh, 하면 또 멤버 이름 뭐였더라? 네.
1: Is it
0: Mar?
1: Mike?
0: Oh, it's escaping me. But 세 명이 있을 때 콘서트 두 번 갔거든요.
1: Mm-hmm.
0: The last concert I went to, they performed at a small club. 이렇게 작은 그냥 클럽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it was like probably maybe like 150 people. Probably like 20 guys. Everyone else were women. Right?
1: Ooh.
0: Everyone else were 100 plus women in the crowd. Like 20 guys.
1: Nathan,
0: 맞아요. Nathan Morris, Wanye Morris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Nathan, Sean, and Wanye performing, right? 마지막 곡이 End of the Road였습니다. 근데 End of the Road 하면서 이제 팬들의 Boyz II Men 멤버들이 they started picking out roses. 이거 장미꽃이라고 생각합시다. They started taking out roses and they were singing Although we've come to the...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Boyz II Men 완전 팬이라서 they were handing it out to the women, right? 근데 저는 모르겠다라고 난 무조건 하나 가져야겠다. I was like you know sift. I was swimming through the crowd. Went to in front of him. 완이 형 나 하나만. Just one rose. Just one rose. And then 완이 was. 아, 나 얘 주면 안 되는데. 막, he was like trying to like give it to like other people, and I was like moving along with him, right, trying to get that rose. 근데 결론 일단 하나 잡았어요. I got a one.
1: 그게 민수였네요.
0: 그래서 저는 보이스 투 맨 형님들한테 꽃 하나 받았습니다.
1: 아이고.
0: 네, 장미꽃을 하나 받았어요.
1: 아이고.
0: And I was proud of it. I was proud of it. Okay? 유준이 민수 앉아라고 하는데 아니요. I wanted to share this story. 그만큼 저 보이스 투 맨 진짜 너무 좋아했고 진짜 사랑할 정도였습니다. 네. 할 말 없죠.
1: 아니 제가 같이 한번 노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다음에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려고 네. 한번 재밌겠다. 네. 아 그때 혹시 그런 거 기억하세요?
2: 그죠? 오 그때 진짜 열받았어.
1: 그분 알아요.
0: 진짜 와니 모어스 저를 기억하면 저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진짜 너무 팬이에요. 네. 자, 그러면 End of the Road by Boyz II Men 오늘의 도전곡. 그러면 오늘 이 노래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십시오.
3: Hello.
0: 안녕하세요. Hello and welcome.
3: Hello.
0: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 사는 주디입니다.
0: 강서구에 계시는 주디님,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1: Welcome.
0: 주디.
1: 네.
0: 주디님, 네. How are you today? 오늘 뭐 어땠어요? How have you been?
3: It's very sunny and bright.
0: Mm-hmm.
3: So I went to the picnic with my kids.
0: Oh,
3: so it was
0: nice.
3: Really great.
0: How nice. You spent a lovely day with your family.
1: 강서구,
3: yes.
1: Nice.
0: And now you are here with us here at All Star English, ready to sing your heart out. 오늘 도전곡, Boyz II Men, End of the Road. 주디님, 혹시 이 노래 알고 있었어요? Is this a song that you are familiar with?
3: I think I would listen to this song when I was in middle school student.
1: 지금 혹시 차 안이세요?
3: 네.
0: 와, 와 진짜 개기다. 네.
3: How did you know that I'm in a car?
1: 그냥.
0: 네.
1: 그냥.
0: 형 어떻게 알았어요?
1: I don't know. I just felt.
0: 네. 너무 신기하다.
1: GPS.
0: 주디님 무섭지 않아요?
3: 네.
0: 네.
3: 네?
0: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지금? 김정환이요?
3: 네, 조금 약간 스토키였어요.
1: 스토키.
0: 근데 주디님 혹시
1: Are you in the car?
0: 네.
1: Are you in the car? Are you in the car?
0: 아니 근데 지금 주디님 너무 죄송한데 지금 여기 우리 PD님하고 우리 지금 작가님 우리 뭐지 PD님들의 이슈가 제가 아까 형 네. 방금 개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개코라고 하잖아요. 뭐가 냄새 네. 잘 맡으면. 네.
3: 네.
0: 이런 장난 안 칠게요, 피디님.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 주디님 오늘의 Boyz II Men 네. End of the Road 이거 연습하면서 어땠습니까?
3: It was really kind of sad because it reminds me of the time when my ex dumped me without any tax or car, you know.
0: Judy, what's his name? 욕해줄게요. What's his name? 이름 어떻게 됐는데요? 닉네임도 좋아요. 네.
1: 아니, 제대로 나온 거. End of the Road 하셨네요.
0: 아, 진짜. 누가 End of the Road 했어요? 주디님이 했어요? 안 그분이었어요?
3: He did it.
0: 아, 진짜.
1: 근데 그렇게 갔으니까 고마운 거 아닌가요?
0: 오.
3: 아, 네. 지금 actually the result is great. Better
1: That's
3: than
1: right.
3: him.
0: 맞아요.
1: 갈 때 시원하게 가주는 게 좋죠. 응?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0: 네.
1: Thank you.
0: 네. I mean, Judy, you could laugh about it now, but
1: 지금 찌질하게 있는 것보다 낫죠. 맞죠? 아니, 모르죠. 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0: 어떡해, Judy, right?
1: Judy.
0: 그런 상황이 있긴 있는데
2: 강수구에 아직 살아요.
0: 자, Judy, this song for you. So it brought up, you know, maybe some sad memories.
2: 공원에 나도 보고 있었어. 찬 있죠.
0: 연습하면서는 어땠어요? How was it when you were practicing this?
3: The vibration was quite tough.
0: Mm. Ah.
3: So many vibrations.
2: Mm-hmm. Know that I'm right.
0: Yeah. Mm. Yes. Especially in the verse.
1: 그러면 know I'm right. 그래. Know that I'm right. 이렇게 하는 Cause I know that I'm right. 그래. 그냥 밴딩을 안 해도 돼요.
0: 너무 밴딩을 하지 말래요. 야,
1: 이렇게 안 해도 돼요.
3: 그냥
1: 그냥 가사대로 하시면 돼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네.
0: 맞습니다. Judy, your own style. Put your own twist to the song, okay?
3: Okay.
0: 좋아요. 자, are you ready?
3: Yes.
0: All right, let's get i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Stocky style.

0: 주디님, 너무 잘 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노래 부르면서 좀 눈물 흘렸나요?
1: 어떻게 해서 좀 센티해졌어요.
0: 봐봐요, 형은 바로 이렇게 찬에 하고 계시죠라고 바로 알고 저 좀 눈물 흘리고 계시죠. 이거 다 이거 주디님 목소리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자기도 마음을 담고 불러서 일단 너무 좋았어요.
2: 그리고 옛날 그 네. 어린 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때 시절로 다시 가는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1: 완전 맞아요.
2: 그러니까요.
1: 향수
2: 완전. 그래서
0: 근데 주디님 진짜 이게 마음

0: 진짜 마음을 담고 부른 노래 들으니까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Thank you so much for that performance. 자, 아시죠?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투표하고 다시 커넥트 할게요.
1: 네.
0: 네. 자, 일단 도전자 넘버 1 from 강서구 here in Busan 방금 주디님이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도전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Hello, hello.
1: Hi.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My name is Min Jung Bang. I'm living in Busan, Kumjong District in Namsan Town.
0: Oh, nice.
2: Nice.
0: Nice. We have Min Jung-nim from Kumjong-gu. Kumjong-gu였죠?
1: Yeah.
0: Nice. How are you? How was it today?
1: Fine, it's a nice, it's a beautiful day. And the weather is beautiful. I'm very happy.
0: Oh, well, thank
2: beautiful
0: you.
2: Beautiful day makes you very happy.
0: 맞습니다. Yes. And thank you for deciding to share that happy day with us here in the studio. 자, 민정님, 오늘의 도전곡, End of the Road by Boys to Men. 이 노래, were you familiar with it? 알고 있었던 노래예요?
1: 예, 알고 있었어요.
0: 오, Boys to Men 혹시 팬이세요?
1: 예, R&B 음악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쭉 듣던 노래라서 많이 익숙해졌어요.
0: 오케이, 그럼 민정님 이미 R&B 팬이었고 Boyz II Men 팬이었고 End of the Road도 좋아하니까 뭐 이미 다 일단 뭐 familiarity I think 그거 완전 yeah. 네 보장돼요.
2: 올해 어렸을 때부터 들어 조금 귀에 흘렸으니까. 듣기 이제 귀에 익숙한 노래지만 부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0: 혹시 그런 거 있었습니까?
1: 약간 이제 허스키 보이스라서 남성 보이밴드라서 좀 허스키 보이라서 좀 목소리가 거칠게 못 나오니까 좀 힘들었어요.
2: 아니 거칠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사만 따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왜 애드립을 너무 따라하다 보면 또 이제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가사대로 We belong together and you know that I'm right. How would you play with my heart? Why do you play with my mind?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편안하게 yeah. 그렇죠. 민정님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So without further ado 한번 들어볼게요. Are you ready?
1: Ready.
0: All right.
1: Ready.

0: 야,
1: 좋아요,
0: 이정희.
1: 좋아요.
2: 오, 잘하시는데요.
0: 네.
3: 그래요?
2: 그 노래 부르다가요, 혹시 그 소리가 커서 전화기를 좀 띄었었나요?
3: 아, 네.
2: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나오다가 좀 안 나왔거든요.
0: 그렇죠. 네. 폰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아무리 네. 크게 불러도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서 그렇군요.
0: 네, 살짝 끊겨. 네.
2: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0: 맞습니다.
3: 네. 네.
0: 일단 우리 민정님도 똑같이 네. 좀 그 옛날 시절에 그 향수 좀 담아놓고 이 패션 그 옛날에 그 R&B 패션 이렇게 담아놓고 부르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평상시 노래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전화기를 마이크처럼 하셨나 봐요.
0: American to the end of the road. 아, 근데 일단 민정님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I could tell you're enjoying your performance, your own performance as well. 이게 자기의 퍼포먼스도 이렇게 즐기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3: 네. 네,
2: 이 노래가 좋기 때문에 그 부르면 약간 인도펜 같은 게 좀 있어. 이 노래는요.
3: 네.
2: 좋은 맞습니다. 노래가 그래요.
0: 맞아요. 자, 민정님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해 보겠습니다.
3: 네.
0: 네. 아, 자, 일단 오늘 Boys to Men 이거 남자 R&B 보컬 그룹 노래를 두 여성 네, 도전자분들이 너무 잘 소화해서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Round of applause for both contestants today. So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일단 이거에 대해 중요한 날이긴 한데 일단 제 생각에 뭐 오늘 local election 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네. 그만큼 maybe a little under. 네, maybe a little under 중요하게 여러분의 오늘의 인호잡 투표 시간이 네, 왔습니다. 자, 나는 1번 강서구에 계시는 주디 님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나는 2번 금정구에 계시는 민정 님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Or for free you could send in your vote on KakaoTalk or Nutube. Nutube 댓글로도 네, 투표 참여 가능하고요. 카톡으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뭐 나 오전에 투표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네, 투표 인호잡의 투표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딱 10초만 드릴 겁니다. Only 10 seconds. Are you ready? 시작!
4: 10, 9, 8, 7, 6, 5, 4, 3, 2, 1.
0: 아, 투표 시간 마감됐습니다. Do no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자, 밖에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드론 투표 카운트하는 동안 우리 오늘 문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자, 우리 다은님이 말하네요. 가끔 보면 민수님은 마이크를 가만 못 두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마이크를 가만 못 두는 것보다 마이크가 저를 가만 못 두네요. 네. 일단 어떡해요. 이게 너무 좋아하는 노래, 너무 좋아하는 그룹 하는데 무조건 마이크 잡게 되잖아요. 이거는 피디님 fault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피디님의 잘못. 네. 자, 일단은 형도 듣기 너무 웃기죠. 저도 말하니까
2: It's your fault.
0: 저도 말하니까 너무 웃겨요. 사실 제가 저도 내가 말하는 거 듣는데
2: PD 잘못이야. 왜?
0: I'm listening. I'm listening to myself say it. 내가 너무 웃기네. 네. 근데 여러분, you know, once again, as just a huge fan of Boys to Men, 자 방금 End of the Road 이거 들었는데요. Boys to Men is also known for 형이 아까 말했어요. 아카펠라 이 조합도 너무 진짜 From Heaven 같은 소리거든요.
2: 네, 세 명에서 네. 또 잘하네요.
0: 여러분 그 second album의 형 on their second album their acapella version of Yesterday.
2: Yesterday, I'm a son of
0: mine. Yesterday, all my trouble. 진짜 이게 헤드폰 끼고 듣는데 베이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Yesterday. So I highly recommend listening to their a cappella versions of songs. Yesterday도 너무 추천하고요. I think from their first album.
2: Yesterday.
0: And I think the most amazing a cappella for me, it might be a little old, it might be a little too like retro for some people. Their 그 뭐지?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Oh, 노래 뭐였죠? Thank you, 저요.
2: Yeah.
0: And though times got rough, you never turned away. You were right there, and I thank you, thank you. 그 베이스 때문에 진짜 너무 아쉬운 게 that member that for the bass mic

0: 빠졌고 빠진 게 진짜 oh, it broke my heart.
1: He 그냥 원래 베이스야.
0: 네네네. 그냥 목소리 자체가
1: 그냥 타고난 베이스 싱어고 네이튼은 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도 베이스 할 수 있어. 근데 타고난 베이스 아니에요.
0: 네. 왜냐면 우리 그 솔리드 형님들의 노래 그 이 밤의 끝을 잡고
1: 그 준이 솔리드 준이는 타고난 베이스고 저는 베이스 할 수 있어요.
0: 다시는 볼 수 없겠지.
1: 아니 원래 목소리가 저는 내려갈 수 있지만 타고난 베이스 목소리는 준이거든. 늦은 모른 아침에 이거 이제
0: 맞아요.
1: 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그 친구는 원래 좀 굴고 약간 좀 다른
0: 그
1: 거죠.
0: 그 90년대 그 R&B 그룹에 딱 무조건 한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1: 아니 근데
0: 목소리 베이스가 내려갈 수 있는 멤버.
1: 원래 목소리가 그래. It's different.
0: 맞아요.
1: It's different. His voice is just thick and deep.
0: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일단 투표. 시간 아 투표 카운트 다 끝났고요. Time to reveal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winner. 오늘의 winner는요 바로 강서구에 계시는 주디님입니다. Congratulations, 주디님 축하드립니다.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아, 속 시원해요. 그 전 남친 생각 안 나서 이제.
0: 좋아, 이제 뭐 생각할 뭐 어떻게 보면 전 남친이 이제 해피 메모리가 되잖아. 난 전 남친 때문에 이노잡도 이기게 됐고, 그렇죠. 이제 너무 축하드립니다. You are the winner of a department store gift card. 자, 일단 뭐 주디님 뭐 백화점 상품권 갖고 뭐 할 겁니까?
2: 아, 요즘 러닝하고 있는데 러닝화 사러 갈 거예요.
0: 아, 러닝화.
1: 나이스.
0: 네. 일단 우리 올스타 잉글리쉬를 통해 네, 좋은 러닝화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So, on your day off, spending a great day with family and now winning today's 이노잡. 너무 완벽한 날일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요즘 쉬다가 다시 일하게 됐는데 정단영 화이팅!
0: 아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주디님 일도 하시고 진짜 오늘 같은 왜냐면 이 가족 이제 일 다시 시작하니까 뭐 애들도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쵸 일하러 갈 때.
2: 네.
0: 그쵸 일단 오늘 같은 날 아침에 투표하고 애들이랑 같이 하루 종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노잡 이게 되니까 너무 완벽한 날일 것 같습니다. 주디님.
2: 완벽해요. 진짜.
0: 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오늘 저희랑 함께해서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주디님.
2: 감사합니다.
1: 네,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unfortunately 오늘 윈 못한 우리 number 2 우리 민정님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0: 아, 민정님. 아쉽게 오늘 이노잡 윈을 못했는데요. 일단 민정님 네. 너무 열심히 했고 저희도 너무 스튜디오에서 너무 잘 들었거든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괜찮아요.
0: 그런데
1: 빈손으로 안 보내거든요.
0: 절대로.
3: 네.
1: 치킨 좋아하세요? 피자 좋아하세요?
3: 피자요.
0: 피자요. 오랜만에 피자 나온 것 같은데.
1: 피자 갑니다.
0: 저희가 쏩니다. 민정님.
3: 고맙습니다.
1: 네. 또 이제 맞는 노래 있으면 또 도전하셔도 되거든요.
0: 맞아요.
3: 네.
0: 재도전도 가능하니까 민정님 다음에 네. 꼭 다시 보도록 할 거죠?
3: 네.
0: 이게 좀 살짝 이거 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민정님 thank you.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삼촌 불러서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저희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1: Thank you.
3: Thank you so much.
0: 네. 자 오늘의 이노잡 너무 재밌었다. 네, thank you so much to both contestants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여러분 이노잡 오늘 거는 여기 마무리되는데 다음 주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도전곡 R&B 황제 김조한님이 살짝 미리 맛보기 해줄 건데 형, you got you ready? You got this?
1: You got that?
0: 좋아요.
1: Okay, let's go.
0: Let's do it. Cue.
4: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 아시죠? 같이 해요.

0: 다음 주 도전곡 By the Village People YMCA. 어, 이거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어,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도 무조건 마이크 잡습니다. 무조건 춤춥니다. 저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ime to slowly wrap up our number one. We do have to say goodbye to Han Young, but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형.
1: See you.
0: 네, 여러분. And I'll see you at 7 o'clock for 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우리 원예 형, 네이튼 형, 마이클 형, 션 형이 부릅니다. End of the Road by Boyz II Men.

0: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2: 영어 하이소.
0: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떡 사이소, 떡.
3: Wow, that looks really tasty. It kind of looks like jelly, or maybe cotton candy. 그거 이름 뭐예요?
0: 아, 이거는 떡, 떡. 요게 떡이라 하는 건데, 자, 한번 드셔보이소.
3: Oh, thank you. Oh, but first, I have allergies, so I do need to check. Does this have dairy?
0: Dairy? 아, 다이어리. 여기는 떡집이라, 예. 다이어리 살라무죠. 짜게 문방구 보이지, 예. 글로 가이소. 오케이. 다이어리, no here.
3: So you're saying all the food here is dairy-free, right? That's great. Oh, then how about nuts? Which ones don't have nuts?
0: No, not... 아, 아이고, 노그릇 말하는가 봐. 요새 K-컬처라 해가 한국 그릇도 인기라 카드만은. 자, 이리 와보소. Come on.
3: Come on? Wait, are you taking me to a nut-free store or something?
0: 자, 내 손가락 잘 보이소. 여기 쭉 가가, 옆으로 돌아가, 직진해가, 다시 돌아가,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거기 노그릇 팝니다.
3: Ah, got it. You just pointed me to a place with no nuts. All right, I'll go check it out. Thank you. Bye.
0: 아이고, 안 사도 되니까 요거는 하나 먹고 가이소. 이게 한국의 정이다, 인겨. 자, 아, 맛이나 보이소.
3: Oh, thank you. But I am worried about an allergy. So I'll pass. Thank you anyway.
0: 아이고, 참말로. 뭐 사는 게 억수로 급한가 봐. 이 맛난 떡을 안 먹고 가네. 아이고, 어여 가이소. Bye. See you soon.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Does this have dairy? Does this have dairy?
0: Does this have dairy?
1: 우유, 치즈, 크림 등 유제품을 통틀어서 dairy라고 합니다. Dairy.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을 때 I'm allergic to dairy 혹은 I can't eat dairy 라고 말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유제품이 들어있나요? Does this have dairy?
3: Does this have dairy?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 맞다. 올스타.
0: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어접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 어, 인어접?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어접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아니야, 나 따라 했어요. 오늘 인터뷰 했는데 그래도 나도 이분 너무 말 너무 잘했어요. 아니, 그래서 나도 따라 했어요.
1: 아니 태긴 그냥 맞아요. 아, 너무 생각 비슷해. 그렇게 하면 됐잖아.
0: 나도 솔직히 사람이에요. I'm honest.
1: 맞아요. But because you mentioned somebody that's selfless.
0: Yes, selfless.
1: Selfish이면요 너무 욕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0: Yes, selfish. 네. So someone who is selfless would be a good leader.
1: 그렇죠.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하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very selfless라고 합니다.
0: Yeah, 네. So actually his answer was really good. And so I copied it.
1: 잘했어요.
0: Yes.
1: 네, 맞는 답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투표율 대해서 말했는데 So 투표율 in English is voter turnout.
0: Right. 네. So how is the voter turnout for the election today? Is it looking good?
1: 일단 우리 좀 있으면 퇴근 세그먼트 끝나고 우리 밖에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임 작가님이 저희 she's gonna hand me the paper.
0: Ooh, okay.
1: 오랜만에 진짜 여러분 뉴스 뭐지? 리딩 할 건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0: Oh, you're reading the news.
1: 진짜 멋지거든요. 저 뉴스
0: 보는데. Today, Minsu is on fire.
1: 아닙니다. But we had a question that came in from 다오님. Vote rate가 아니네요라고 하는데 vote rate가 아니고요. Voting rate도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Voting rate. But better to say voter turnout.
1: 그렇죠. 이 turnout 단어가요. 투표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서 투표하는지 그 말 뜻이거든요. But let's say like event, 그 이벤트나 행사 같은데 거기서도 turnout 말 쓸 수 있잖아요.
0: Oh,
1: you can
0: yeah.
1: use turnout there, but it's talking about the people that attended the, let's say, event. 그래서 그 참석자 수, 인파 대해서도 말할 때 turnout 쓸 수 있긴 있어요.
0: Right, so we can say voter turnout 투표율, or he said like voter percentage, how many people voted, also okay.
1: You 맞습니다.
0: Can, but best way is voter turnout.
1: 자, 오늘의 길거리 인터뷰.
0: With Taegeon.
1: 네, 아주 very relevant.
0: Yeah.
1: 네, because today is the local elections. So Taegeon introduced to us, probably words and phrases you probably heard multiple times throughout the day here at BEFM.
0: Probably.
1: 네, 아마 우리 영어 방송 아침이나 낮에 들었으면 이런 단어 좀 계속 나왔는데 Taegeon explained to you what those words meant.
0: You're welcome, everyone.
1: Thank you so much, Taegeon. You have yourself a good rest of your nigh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All right, see you then.
1: 좋아요. 여러분, time for a quick song break. 김동률, 황금 가면.

0: 최근에 그 올땡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좀 로션 갈아탔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새 거 쓰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나 본데.
1: Like since when?
0: 네, 한 이틀 전.
1: 오! 네. 바로 효과가 좀 나타나나 봅니다.
0: 어떡해.
1: 우선은 이제 문자적인 리스소 시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문자를 조금 빠르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0: 딱 우리... 3분 주겠습니다.
1: 낙지언니님 탈락하셨습니다. 고수님이 오늘 1등 하셨고요. 아, 쉽지 않네요.
0: 나쁘다.
1: 그리고 닥터쏘님께서 2등 이렇게 네. 하셨고 우리 둥피님께서 오늘처럼 쉬는 날 제가 EPQ나 이노잡에 참여해야 하는데 주세요 문자. 제가 바로 우선순위로 배치해드리겠습니다.
0: 오.
1: 완전 빠르게 팍!
0: 그런 힘이 있어요?
1: 아니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0: 약속도 못 지킬. Don't make promises you can't keep. 여러분, 네. 못 지킬 약속을 말하지 마라. 하지 말라. Don't 네. make promises you can't keep.
1: 우리 아니 우리 둥피님이면요.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신 있어요. 네. 둥피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0: that's it? 계속 들어오는데 유술님 민수를 한 60대로 본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네네네. 이 뭐지 타이포
1: 네,
0: 이거
1: 타이포.
0: 오타인 것 같은데요.
1: 오타.
0: 아마 60이 아니고 이 06학번으로 본 거 아니래요라고 그 말 한 것 같아요.
1: 06학번이요?
0: 06학번 물어봤죠. 네.
1: 그래도 아 0 한 거군요. 네네. 자, 이 정도로
0: 지금 재산 안 되죠 지금.
1: 문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요즘에 Did you know? 자 오늘의 아지즈서 오늘과 굉장히 관련된 문자를 아 문자래요 주제를 가져와봤습니다.
0: 오케이. Okay.
1: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Why Korea votes on Wednesday and the U.S. votes on Tuesdays. 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0: Is it always on Tuesday in the US and always on Wednesday in America in Korea?
1: It is. 놀랍게도 it is.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0: Oh, you know what to think of it?
1: 오, 왜요?
0: 오, 맞아요.
1: 그렇죠.
0: 대선도 그렇죠. Even the presidential elections?
1: 투표 이제 선거철 이때면 항상 수요일 또는 네. 화요일 이렇게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0: I know.
1: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아시면요. 네. 저 진짜 인정할게요. 저도 찾아보고 놀랬거든요.
0: When's if you have a holiday in the middle of the week?
1: Okay.
0: It would, I think, be good for just you know citizens' happiness index.
1: Okay.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0: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네. 왜냐면 why?
1: Why?
0: Because it feels like you have a weekend in the middle of the week.
1: 오.
0: 이틀 일하고. 네. 아 수요일 당연히 투표는 해야지. 근데 쉴 수 있다.
1: 네.
0: 쉬고 또 이틀만 더 일하면 주말이다. So it's like a present in the middle of the week.
1: 진짠가요?
0: I can't think of any other reason.
1: 한국 투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0: Yeah.
1: 오 굉장히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맞아요. 왜냐하면 in the past elections were sometimes held on Thursday. 지금 한국 걸 말씀드린 겁니다. But Mondays and Fridays were strictly avoided to prevent long holiday weekends. 근데 왜 수요일이냐면요. The perfect day they found was Wednesday, right in the middle of the week. Because 왜냐하면요 수요일 하면요 투표율이 훨씬 올라간다고 합니다.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면은 아, 나 그냥 쉬고 싶은데 그 있잖아요. Weekend straight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쉴 수 있으니까 아 투표하러 가기 귀찮아.
0: 그거는 4-day weekend라고 해요.
1: 4-day weekend.
0: So
1: 네.
0: Friday, Saturday, Sunday if you rest on Monday too, 4-day weekend.
1: 네.
0: Friday, Saturday, Sunday, 3-day weekend.
1: 아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Like you said.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런지 아세요?
0: So America's on a Tuesday.
1: Yeah, on Tuesday.
0: Okay.
1: Do you know why?
0: 너무 불편하겠다. No.
1: Uh-huh.
0: 네. I have no idea why.
1: You have no idea?
0: 네.
1: 우선은요, 이 그 선거일이요. 1845년 법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first reason is because of the 종교 때문이라고 해요. 일요일은 신성한 안식일이라 이동할 수 없었고 네. 수요일은 농부들이 수확물을 파는 장날이어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Back then polling places were only in county seats requiring a full day's travel by horse and buggy for rural

0: farmers.
1: 이제 예전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이제 마차를 타고 이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0: yeah.
1: 이런 그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화요일로 맞췄다고 합니다. 네,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에 마차를 타고 출발해서 화요일에 투표를 한 뒤에 수요일 장날에 맞춰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0: Interesting.
1: 맞춘 거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전 세계 선거일은 다 똑같다? Nope. 다 달라요.
0: 네. 네.
1: 그리고 한국은 참여형 때문에 그렇고요.
0: 네.
1: 미국은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이제 정해진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And 하나 더 알아봤는데요.
0: 네.
1: 그 한국은 투표를 할 때요.
0: Yes.
1: 그 도장이라고 하나요?
0: Stamp.
1: Stamp로 하잖아요.
0: Mm-hmm.
1: But in Japan, 서명한대요.
0: Oh, like your own signature?
1: 네, 그걸로 한다고 합니다.
0: Oh.
1: Yeah, 그것도 다르다고 하더군요.
0: 그렇죠. I mean, voting culture, like the rules and culture regarding, you know, voting, I'm sure it's a little different to a lot different in terms of country.
1: Yeah.
0: You also didn't point out one big difference.
1: What is it?
0: Comparing Korean voting day and U.S. voting day.
1: Yeah.
0: Voting day in America is not a holiday.
1: 오 진짜요?
0: 네.
1: 오 쉬는 날이 아니군요.
0: Federal holiday 아닙니다.
1: 오,
0: so
1: that's
0: you vote
1: interesting.
0: And you go to work, or 네. you work and you vote.
1: Wow.
0: Or you take your lunch time to go vote. Some jobs give like maybe a longer lunch time to employees to, if you want to go vote in the middle of the day.
1: 오 그렇군요.
0: 네, but it's not a federal holiday.
1: 그래서 고수님이요, 수요일쯤이 낫네요. 이라고 말씀하셨네요.
0: 맞아요.
1: 동의한다고 하십니다.
0: 네.
1: 수요일이 괜찮죠?
0: Like I said, to increase the happiness index 네. of citizens to have it on a Wednesday.
1: 네. 마지막으로 둠피님.
0: 좋은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둠피님.
0: 네.
1: 민수님 안경 바꾸셨어요.
0: Oh,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2: 잘 어울리죠?
1: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4: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4: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hat's right. We have, I'm sure people on YouTube have already noticed. 갑자기 스튜디오 안에 너무 어두워졌어요.
6: 아,
0: 어디 혹시 과장님 들어가셨습니까? 안 보여요.
6: 오늘도 슬기로운 부산.
0: 여기 계셨구나. 네. We have HK 과장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운 부산. 안녕하십니까?
6: 아,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6: Great.
0: Oh, great.
6: Yeah, I just stay chilled at home.
0: That's right.
6: But always the thing is joining us English. Boost my mood.
0: 이거 오늘 좀 boost my mood 좀 억지로 했습니다.
6: Because
0: you said, oh, I was chilling at home. Everything was great.
6: Yeah.
0: But I came here also English.
6: But the thing is, yesterday I watched the show.
0: Yes.
6: And I was really happy.
0: Yesterday? Why were you happy?
6: Because,
0: oh, I know why.
6: Yeah.
0: Nah. Oh, HK's favorite? HK 과장, sorry, HK 과장님's favorite. 둘 다 화요일 나오네요.
6: 아, 그렇죠.
0: 네, 1부에 에이저 나오고 2부에 민주쌤
6: 아,
0: 나오니까.
6: 아, 그래서 어제 다 봤어요.
0: 우와.
6: 저 끝까지 잘 안 보는 날이 많은데.
0: 가끔씩
6: 예예.
0: 가끔씩 우리 너튜브에 뭐 시청하는 분 숫자 1까지 내려갈 때도 봤거든요.
6: 아,
0: 네. 저는 그 1이 항상 과장님이라고 생각했어요.
6: 죄송합니다.
0: 아니었군요.
6: 예예.
0: 네. 자, 그렇습니다. Well, thank you for tuning in the whole show. Yesterday. 네. So you're here today, obviously, to fill our listeners in on policies, events, festivals, and whatnot that Busan City is providing to its citizens. 자, 그러면 오늘 또 슬기로울 부산 57 회차.
6: 이거 좀 입고가 될까요?
0: 아, 읽어주세요.
6: 네. 역시 많이 왔거든요. 아, 우리 후추님 요새 활동이 활발하시던데 어제 배용동님 계시더라고요. 에이지아님 나오니까 화면이 다르다라고 다시...
7: 제가 어제 댓글 달았거든요.
0: 아, 제가 안 읽었나요? 뭐라고
7: 아, 읽었어요.
6: 제가 아시아 나와가지고 네. 화면이 오늘 유독 밝다고. HD 같다고.
0: 네네. 뭐 아시아 뭐 자체가 HD죠. 네.
6: 아, 우리 그거만
0: 읽었습니다.
6: 닥터 수님, 부장님 찐으로 아 진짜 그.
0: 맞습니다. 네, 항상 그 리스폰스가 나오죠. 우리 과장님 네네, 올 때마다.
6: 맞습니다.
0: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슬기로운 부산 57회차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7: 여보,
2: 어,
7: 뭐해?
8: 어, 여보, time flies. Oh,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아, 민수 오빠 영상 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네. I fell into a rabbit hole.
7: 야, 참 대단하다, 그 민수 오빠. 근데 진짜 영어 실력이 진짜 많이 는 것 같아서 보기 좋긴 해.
8: 아, 여보, say less, duh. 아, 그런 의미에서 여보, 나 부업으로 영어 선생님 해볼까? 어떡해? 아, 시험부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알지? Start with the low hanging fruit.
7: 아, 그래 좋네. 근데 그 선생님 하려면 무슨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좀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부산시에서 좀 해주는 거 없어?
8: 아,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 백화점 가서 나 빨리 강사 옷도 사야 돼. 알겠지? 여보 카드 줘. 아, 근데 아, 뭐 그것도 그렇고 아, 여보 그나저나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여보 이번 주말 계획 있어?
7: 아니 내 뭐 딱히 없는데 왜?
8: 나도 뭐 I don't have much planned. I've been meaning to go to a picnic. Are you down to go? 우리 소풍 갈까? 아니면 뭐 어디 축제 보러 갈까?
7: 축제? 야 축제 좋지.
6: 아 근데 매주 이렇게 축제 찾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8: 아 여보 we clicked. 알지 my rule of thumb. BEFM. 빨리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물어봐!
6: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영어 강사 자격증 그리고 이제 갈 축제까지 다양한 게 또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예치키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0: 네, 자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후추님이 한 5년 차 된 것 같은 분위기.
1: 아 유재님 둘이 몇 년 차 부부인가요? 네.
0: 5년 되면. 아, 5년 되면 뭐 이런가 뭐 부부마다 다를 수 있죠.
1: 아, 그렇죠.
6: 네. 아, 우리 또 김미숙님도 반갑고요. 그리고 유저님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왜 그 메신저는 무슨 톡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이거는 왜 너튜브라고 하나요?
0: 아, 어 메신저도 사실 우리 풀네임 안 하고 카톡이라고 합니다.
6: 아, 그 부장님 민수가 잘못 읽고 읽는 거죠라고.
0: 예. 저는 잘못 없어요.
6: 야, 이게 깨톡이라고 해요. 깨톡.
0: I don't make mistakes.
6: 깨톡. 예.
0: 저는 깨톡을 하는데 여러분은 뭐 I don't know how you sound. 저는 계속 그 깨톡을 하고.
1: 아 그런가요?
0: 네, 깨톡이 카톡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6: 아, 네. 우리 또 고수님 사연마다 결혼 연차가 달라요 하고요. 우리 유저님 안 오늘따라 아주 안카지네.
0: 아니 근데 저도 너무 황당해요. 이 과장님 문자 오는 거 다 안 읽어도 돼요?
1: 아 네네.
0: 문자 이렇게 다 읽게 되면 좀 황당할 때 우리가 황당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1: 소통 방금... 소통 커뮤니케이션. 예예 소통.
0: 아 과장님 몇 년 됐습니까?
1: 네네.
0: 네. 아 난 방송인 된 줄 알았는데 아, 조금 더 해야겠네요. 자 일단 오늘 저 뭐 그나저나 한 번 나왔고
6: 제가
0: 네.
6: 어제 거 썼거든요. 어제 거 열심히 봤어요.
0: 아, 진짜 어제 일단 다 썼어요.
6: 예 따라 이거 따라 적기도 했거든요. I fell into a rabbit hole.
0: 네.
6: 이 너무 좋더라고. I fell into a rabbit
0: 근데
6: hole.
0: 근데 오늘 the expressions that 민주 쌤 taught yesterday. 한 센텐스에 다 넣어버렸어요. My algorithm knows me too well. One video turned into 3 hours. I fell into a rabbit hole. 이게 세 개 다
6: 예.
0: 어제
6: 예.
0: 12분짜리 세그먼트 한 문장에 다 넣었습니다.
6: 아 이게 스토리 라인을 짜려면은 네. 이게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돼요. 빨리 털고 가야 돼.
0: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커버할 거 많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6: 아, yeah. First one is absolutely about English education.
0: Yeah, English education.
6: As you guys know, I'm in charge of this one.
0: 또 자기 일 갖고 왔네.
6: So every week I try to introduce our latest English education.
0: 네.
6: Busan City will offer a beginner level English education instructor training program in 3 cohorts, 3 groups. Each cohort will accommodate up to 15 participants and include a 2-week training course. 이제 부산 영어 교육 이번에는 강사 양성이에요.
0: 오.
6: 강사 양성 초급 과정을 운영합니다.
0: English Education Instructor Training Program.
6: 네,
0: I'm sure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나 할까? 말까? Right? 맞아요. This 맞아요. might definitely be of help. So details, please.
6: Yeah.

0: each program, you can learn basic English teaching skills and also how to organize and manage your classes. I told you that there will be three groups, three cohorts, from June 9 to 19th, first one, and June 23rd to July 7th, and the last one is July 9th to 23rd. Yeah, as you can see, the poster, 북이.
1: Mm-hmm.
0: Yeah, 항상 북이가 들어가요.
1: 근데 북이 옆에 누구예요? Who's Boogie and who's not Boogie?
0: 둘 다 Boogie, Boogie 형제, Boogie 형제.
1: Wow, we find out more about Boogie through you than through Boogie.
0: Yeah.
1: 우리 며칠 전에 Boogie 애들 있는 거 알게 됐고요.
0: 네.
1: 오늘은 Boogie twin 있는 거 알게 됐네요.
0: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1: 네.
0: Anyway, you can enjoy this class at Busan Global Village in Busan Jingu District. The important thing is you can enjoy this program for free of charge.
1: Oh, nice.
0: 굉장히 좋고요.
1: 네.
0: So, if you'd like to apply,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Busan Global Village and you can get more information and also register this one.
1: 네. So, good news for those that might be thinking about, maybe teaching English like officially, this is the best way to go about it. And the best part, it's free, right? Good to know. 다음 건 넘어가기 전에 챙기세요.
0: 아, 예, 예.
1: 네.
0: 저는 많이 문자 요정 넣네요. 안 그래도 유저님 문요가 문자 안 읽어주니 과장님이 읽어주잖아요.
1: 아,
0: 예, 예.
1: 와, 지금 근데 그러면 과장님이 문자 챙긴다. 문자 요정이 할 걸 과장님이 챙긴다.
0: 아, 안 그래도 후추님, 문녀님 뒤에서 울고 계실 유유.
1: 아마 저분 그쵸, 저 잘 삐지거든요, 여러분.
0: 예, 고수님, 문녀는 강한 요정이라 안 울어요.
1: 조심하십시오.
0: 네네.
1: 근데 우리 first time messenger 우리 뭐지 문자 보낸 사람 파란 운동화님 휴일 어떻게 보내셨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뭐 투표하셨나요?라고 물어보고 파란 운동화님, welcome to the show. It's a pleasure to have you.
0: 운동화님 반갑습니다.
1: 네.
0: 네네.
1: 오늘 저랑 1일 됐습니다, 여러분.
0: Yeah, second one. It's time to introduce second one. Second one is about exhibition.
1: 전시회?
0: 네, 전시회입니다. To commemorate the 150th anniversary of Busan Port Opening. 요거 올해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거든요.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
1: 네.
0: Busan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pened exhibition all about the future of Busan as a Global Maritime Hub in 2050. Yeah, from last Friday. 그러니까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이제 2050 해양 수도 부산 관련 전시회를 개최.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1: 멋지네요.
0: 하고 있습니다.
1: 멋지네요. To look back, to celebrate the past 150 years, let's look ahead to 2050. 너무 좋아요. Please details.
0: Yeah, the exhibition consists of two main sections. The first 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a floating city.
1: Oh,
0: floating city 들어보셨어요?
1: Floating city.
0: Floating city.
1: Like on the ocean.
0: Yeah,
1: right?
0: 맞습니다. As you may know, global sea levels have been rising due to the climate change. So some experts said that floating city can be a possible solution to solve this climate change. So in this section, we will explore how humans and marine ecosystem could exist in the future. So that was the first. And the second section examines the Arctic shipping route, 북극 항로예요, in the future. Many experts also believe that the Arctic route could become a game changer for global logistics, with Busan potentially serving as a key hub for this emerging trade route. 북극 항로 요새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부산이 이제 세계적인 뭐 그 중심 도시가 될 거다.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1: 멋집니다.
0: So, visitors can explore these two themes, quite tough themes, through a variety of contemporary artworks, including sculptures, paintings, and design. The thing is, it is also for free. You can enjoy all these programs for free. So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Busan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1: 네, good to hear. I think it's something very meaningful for those that might be interested in the industry, the sector, or maybe, you even work in the sector. This is something that to look forward to in terms of maybe career path. Nice. 문자 더 읽을 거죠?
0: 아, 우리 후추님. 저렇게 사람이 시야가 넓고 생각이 넓어야 행정고시 패스하고 막 그런 거 봐요. 고맙습니다. 저 아는 분 아니에요? 이분 좀 모르는 분인데 고맙습니다. 예.
1: 이 문자 좀 느낌 보니까 혹시 이 임 작가님 이거 후추님 이거 IP 추적 한번 해보세요. 혹시 시청에서 시청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아 그리고 여러분 문자 요정 뭐 상처받았다 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 밖에서 수다 떨고 있습니다. 네. 방송 집중도 안 하고.

0: 있어요.
1: 네. 자, yeah. 다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2: Next one is you know about another experience program. 2026 낙동 River Estuary Wetland Experience Program.
1: 오케이.
2: Okay. 아, 이거 어렵네요. 부산 2026 낙동강 하구 습지 체험 프로그램.
0: 어렵네요.
2: Yeah, will be held this weekend at 으숙도 Ecological Park. 이제 으숙도 생태공원 and 낙동 Estuary Eco Center. 낙동강 하구 에코 센터에서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요. You can enjoy various programs like personalized wetland experience programs, such as you can enjoy insect or plant or bird living there.
1: Uh-huh.
2: And also other various experience booths, special performances, and also you have chance to visit wildlife medical center, etc.
1: Mm-hmm. Oh, wow, this sounds really fun. Like for the whole family. 애들 데리고 가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2: 가족끼리 가기 참 좋은데요.
1: 네.
2: But the thing is, it's a bummer, but when it comes to some programs, you need to make reservations in advance.
1: Let me guess. It's already closed.
2: Yeah, 이게 인기가 많아. 인기가 좀. 지난주에 하려 했는데, 지난주는 또 너무 빠르고, 이번주에 하니까 또 자리가 좀 찼어요. Yeah, but still there are some programs
1: 네.
2: That you can enjoy by you know, visiting on-site,
1: 네.
2: Based on first come, first served.
1: 네.
2: So please visit the homepage and also check in detail. Yeah, as you can see,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1: 이 세그먼트 여러분 이름 오늘도 슬기로 부산이 아니고 어제 슬기로 부산으로 해야겠다.
2: 아, 예. 이해하기 빨리 차요.
1: 네, 일단 네. 뭐 당연히 뭐 좀 인기 있는 거 the popular events and programs I'm sure fill up very fast. But still, lots of other things to do and check out, right?
2: Yeah.
1: 좋습니다. We have one more to get to.
2: Last one is another festival. The 22nd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1: Oh.
2: 제22회 부산 국제 무용제.
1: That's right. I saw posters for this. Details, please.
2: Yeah, this one will be held from yesterday to this Sunday at Busan Cinema Center, Haeundae Beach, Busan Cultural Center, and even Busan Station, etc. Mm-hmm. A total of 44 dance companies from 13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ada, France, and Denmark, will take part in the festival, presenting more than 60 works.
1: 60 performances
2: yes.
1: set to take the stage. So, yeah. opening ceremony.
2: Ah, 맞습니다.
1: Yeah.
2: Yeah,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this Friday, 6:30 p.m. at Busan Cinema Center. Adding to that,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like special outdoor stage on Haeundae Beach and others. Special performances.
1: Mm-hmm.
2: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this festival.
1: So that's the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he 22nd edition of it, set to take place in our city throughout, I guess, this week, right? Up to the 7th, up to Sunday. So, definitely check that out. Nice. So, once again, not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our city of Busan, all brought to you by HK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the updates.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왔죠, 그렇죠?
2: 아, 제일 중요한 부분.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2: 아, 우리 가기 전에 우리 진리님 반갑습니다. 배 과장님, 사복이 친근감. 진리님 또 우리 우수. 예, 이거 드려야 돼. 진리님.
1: 그렇죠, 그렇죠. 네네.
2: 아, 제가 요런 거 우리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어디 좀 새로운 자리에 갈 때나, 어디
1: 네.
2: 뭐 취업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아, 내 얘기 좀 좋게 좀 해줘. 이제 부탁하는 거죠.
1: 네.
2: 예, 요럴 때가 있어요.
1: 내 얘기 좀 좋게 해줘.
2: 예, 내 얘기 좀
1: 그쵸?
2: 좋게 해줘.
1: 네. 네. 혹시 뭐 최근에 뭐 어디 부탁을 했습니까?
2: 아, 뭐 빈번하죠.
1: 네, 예. 아, 혹시 뭐 과장님 부탁을 받았어요, 혹시?
2: 아, 네. 받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아, 우리 네. 부장님, 저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말인데.
1: 네.
2: 아, 우리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이런 것도 해야 돼.
1: 일단, 네. 이거는, 그쵸. 자신이 알아서 take responsibility, you know, for
2: 아니,
1: yourself.
2: 아니,
1: right?
2: 예, 내
1: yourself
2: 좀,
1: is enough.
2: 아니, 내 이야기 좀.
1: 자신만으로 충분합니다.
2: 아니, 안 충분해가지고 내 얘기 좀 좋게 해줘.
1: Oh, sorry. 또 갑자기 화나네. 네. 그럼 그렇게 꼭 해야 되면요. 네. 이런 말 있습니다. Put in a good word for me.
2: 아, good word for me.
1: 네.
2: 좋은 말 해달라고요.
1: 저의 좋은 말을 네. 좀 하나 넣어주세요.
2: 아, put in a good word for me.
1: 네.
2: 네네.
1: Put in a good word for me라고 하면 되죠.
2: 아.
1: 이거 또 어디 쓰려고요?
2: 과장님. 아, 써야죠.
1: 좋아요. Well,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informative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 부산.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2: 아, bye-bye.
1: And 여러분, thank you so much. Enjoy the rest of your day off. We'll see you back here same time, same place. Have a good one.
3: Best choice. BEFM. Busan Yongho Bangsang.

다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와 오빠야 여기 꼭 한국 시장 같네. 여행 와서 한국 음식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엄청 먹고 싶었는데 잘됐다.
1: 맞나? 내 말 믿으라 했지.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야시장이거든. 여기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 캤다.
2: 난 뭐 매콤한 게 먹고 싶은데 떡볶이도 있겠나? 오빠야 설마 저거 떡볶이 트럭 아이가?
1: 맞나? 맞네. 자 가서 떡볶이 실컷 먹자. 가보자.
4: Hello, how are you? Oh, you two look Korean. I actually went to Korea recently and learned this tteokbokki recipe from one of the most famous grandma chefs there. Oh, you're going to be amazed when you try it.
2: 오빠야, 뭐 할머니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 거고 대꾸 좀 해주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1: 맞나? 알았다. What's this?
2: 아니, 그거는 지나가는 모기도 알겠다. 떡볶이 아이가 그걸 뭘 물어보노? 설마 영어 못해서 못 물어보는 거 아니제?
4: Oh,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again? This isn't just any tteokbokki. It's made with a secret recipe that's never been revealed to the world ever before. And since you're my first customer today, I want you to try it and give me your honest review. So, what would you like?
2: 오빠야 그러면 떡볶이 2인분 달라 하고 나는 알제 떡보다 어묵파 어묵을 더 많이 달라 해라이.
1: 맞나? 그래. 어묵 저기 저 벤치 가서 앉아 있어라. 내가 사갖고 갈게.
2: 알겠다. 그런데 뭐 설마 어묵 더 주세요 이 말이 영어로 어려워갖고 내보고 가 있으라는 거 아이제? 빨리 사온네.
4: So what can I get for you? This too. This more, please. You know, this more, more and more and more.
2: 오늘 배워볼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4: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2: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4: More A than B, please. B보다 A를 더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응용해서 물보다 얼음을 더 많이 주세요. More ice than water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4: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0: 김경영이 함께합니다.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1: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0: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1: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0: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1: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0: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9:00